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 그 소리는 즐겁게 웃는 소리나 아이의 노랫소리가 아닌 흐느끼는 소리였겠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흐느낍니다.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양이 됩니다. 전쟁이나 학대 같은 단어들을 들을 때면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떠올라 마음이 아파오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물어보며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아이들의 흐느낌 대신 행복한 웃음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늘 첫 곡,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연평안과 조찬미의 찬양입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디에고 아라베나와 로이 트레이어의 찬양 When He Comes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예루살렘 아이들 Children of Jerusalem 클로버 크로프트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를 3186번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꿈도 있었어요. 제 꿈은 키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었죠. 그때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찬양 신청하며 잠시

다시 그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려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시절에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 떠올리라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나 봅니다. 감사하네요.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샵 1212 우물정 1212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길게 쓰실 때 또 사진 보내실 때 100원 듭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방송이 돼서요. 주일 이 시간만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로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특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찬양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땅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소리엘과 김수지가 부르는 들어보겠니? 이어서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찬우울이 피처링으로 함께하고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립니다.

그대의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R.J. 팔라시오, 아름다운 아이 중에서 브라운 교장 선생님의 금원집 중의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의 가장 연약한 창조물들을 보살펴 준다. 우주는 자신의 모든 세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힘든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라. 친절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선하고 선한 사람은 곧 아름다워진다.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우리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질 것이다. 어쩌면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기립박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즈에 삽입된 곡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Live Like That 보내드립니다.

이 영화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또 영화로 재미있게 풀어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즈의 삽입곡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음성이었어요. Live Like That 보내드렸습니다. 0316님, 저의 일상에 감사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3665번께서는 어제 토요일에 필사전 다녀왔는데 감동이었어요. 저희 CBS에서 열리고 있는 성경필사전에 다녀가셨군요. 방명록 쓰는데 울컥했다고. 저도 지금 필사 중인데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다음번에는 그럼 3665번께서 쓰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대가 되네요. 세븐김님, 복된 주일입니다. 들어오셨고요. 줄리엔님께서는 운전하는 형부에게 감사합니다. 교회 가는 길에 함께한다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샘의 찬양 함께 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0: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이순환 우수 제품.
2: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2: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3: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4: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5: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보유나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제시한 9개 항의 종전안에 대해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종전안을 파키스탄에 통해 미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치영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사트피크 원정대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네팔 히말라야 칸첸 중가의 사트피크를 세계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한국 원정대가 현지시간 어제 오후 4시 15분 사트피크 정상에 올랐다며 안치영 원정대장과 이상국, 이의준 대원이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트피크는 지난 2022년 이탈리아 원정대가 정상 등정에 실패했으며 이번에 한국 원정대가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닷새간의 파업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최소 6,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노조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100% 전면 수용한 금액이 손실 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경력금 지급 등에 대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합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군 재배치를 발표한 정황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측마저 나오면서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호를 언급한 뒤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백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The St. Philip's Voice Choir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주일에만 여러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프리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곡들을 많이 부르셨나요? 이번에 두 곡 이어질 텐데요. 먼저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들으시고요. 텐트메이커스의 구원열차 함께할게요.

텐트메이커스의 구원열차 함께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끝곡은 마커스의 찬양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보내드립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행복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왔나요? 아닙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멀게는 유무형의 사회적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당신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지혜는 그 누구도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과 존중이 생깁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한 세네 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 첫 장부터 특별히 오늘 2장에 가장 뼈아픈 장면을 우리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서막은 이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찾아오는데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금에 있는 이 조명들을, 불빛들을 딱 꺼버리면 확 어두워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출렁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 마른 강바닥을 발로 건너갔었던 사람들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아무 군사적 행동도 행하지 않았는데 먼지처럼 무너지는 현장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행했었던 그 길을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경외하고 끊임없이 반추하며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이 교회 자리에는 세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는 정말 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체험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또 한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은 없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지식적으로 들었던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죠. 또 한 자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들은 얼굴 표정은 엄청 달라요. 이 세 부류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의 자세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명확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자녀들을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 끌고 와서는 좀 그러네요,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10절 말씀이 그 비극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그 함께 했었던 그 시대의 장로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큰 일을 목도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마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야지 맞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이어졌으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아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혈연적으로는 자녀인데 영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피는 이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끊어진 거예요. 부모의 심장은 여전히 예전에 그 뜨거웠었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지금 기억하며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민족에게 행하셨던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심장이 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의 가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얼음장이고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 있을 땐 영이 통하지 않는 관계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나는 믿는데 내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방식, 고난을 헤쳐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양식이 다 신앙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소중하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족이 피로서는 연결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세 부류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체험신앙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자마자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세대들이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버리고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진공 상태를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상징되는 이 우상으로 여러분 거기를 채운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의 앞이 여호수아서 24장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여호수아서 2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민족을 허락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470년 만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폐기되는 것이냐, 그러면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이 땅, 폐역한 땅, 음란한 땅,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죠.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는 오직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나안 문화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날

0: 너희들도 택하라.
1: 그랬더니 열두 지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죠. 하나님께 언약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 집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신앙이 있으신 분이 있는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지식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알리스터 맥글라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것이 자녀이든 나의 어떤 신앙의 동료이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의 그 하나님을 내가 대신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체험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거예요. 돕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어머님의 인격적인 삶을, 성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경외감을 발견케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안 돼요. 사실 신앙교육의 핵심은요, 그 어렸을 때에는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을 체험,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것을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큰 위대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돕는 과정,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 세겜의 언약을 약속하고도 한 세대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단코 자기 의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2장이 말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지, 내 의지와 내 결단력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꾸 읽고 들으면서 뽑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행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자꾸 뽑아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은요, 인문학 서적을 읽어도 되고요, 요즘 강연도 많고요, 이 위인전기를 읽어도 충분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력한 인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정말 의지박약이구나, 이렇게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먼저 그것을, 그 은혜를 발견하고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결국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내가 했던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되죠.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의 핵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은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남자 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죠.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10절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은요 관계로 물으셨는데 아담은 행위로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너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아무리 패역한 짓을 했어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로 물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행위로 대답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꾸 행위의 존재로 규정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행위의 존재로 인간을 따졌다면 아마 여기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을 게 이놈 새끼 어디 갔어? 내가 먹지 말라는 거를 지금 내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 이게 너무 찾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이게 행위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아담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낯을 피해서 숨을 관계가 아니야.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물론 잘못한 것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와 과연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로 물으셨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행위로 대답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개 중에 모두 다 처음에 어떻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의 처음에 은혜를, 은혜를.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무리 안에 무슨 일자라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역을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자라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 분들이 행위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 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때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살벌해지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이 행위 중심적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가면 집안이 살벌해지잖아요. 행위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으면 우리는 죽어도 골백번은 더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얘기하죠. 행위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토대 위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없이 효율성, 조직, 일자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면 결국엔 교회가 메말라가요.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일 잘한 그 상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행위로 자꾸 모든 것을 보니까 상대방도 자꾸 평가하게 되고 내 스타일, 내 방식이 안 맞으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를 따지면 다 죽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팔과 다리가 범죄하면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행위의 중심대로 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오후에 눈 빼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팔 잘려 나가야 되고요. 남은 것이 없어서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를 보시지 않잖아요. 관계를 보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패역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 작동될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지 않든. 그 은혜가 가정에 작동될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명확하게 이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 다른 신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에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물질과 쾌락을 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그 물질과 쾌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뭐예요?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괴로움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끝은 종말은 피폐한 영.

생기 없는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구조는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구원할 사람을 보내셔서 그 민족과 그 개인을 구원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패턴이 몇 번을 반복하냐면 12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만 자녀가 그래도 이놈의 자식을 정말.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는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정말 의지박약과 같은 패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무력함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도 아니 새로운 군대를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면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생기 없는 마른 뼈를 들어 쓰셨을까? 새로운 뼈를 가져다 쓰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새 것을 갈아치우는 분이 아니시고요. 수치스러운 과거, 실패한 흔적, 말라버린 열정까지도 재료를 삼아서 다시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완벽해서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내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서는 이유는 우리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약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로 풍성한 삶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도 실패하고 패역한 그 죄를 악순환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를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묵상들을 사실 부임하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상태란 없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470년의 긴 시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중에 훗날에 응답받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행위로 답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늘 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우리들이 듣고 배우고 또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가계도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2장에 이 한 세대만의 신앙의 단절이 오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교족부 안에도 보여집니다. 우리의 가계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전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 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의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중심으로 한 14개 항의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9개 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14개 항의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단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 완전한 종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0: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보유나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가 최근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미 공군 보잉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는 사진과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다수 게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당국은 이 수송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선발대 물자나 경호 장비를 수송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치영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사트피크 원정대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네팔 히말라야 칸첸 중가의 사트피크를 세계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한국 원정대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15분 사트피크 정상에 올랐다며 안치영 원정대장과 이상국 이의준 대원이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트피크는 지난 2022년 이탈리아 원정대가 정상 등정에 실패했으며 이번에 한국 원정대가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군 재배치를 발표한 정황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측마저 나오면서 주독 미군 감축과 관련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1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큰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해맑고 순수한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한 거겠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힘이 돼주시는 주님이죠.

세상은 잘난 사람, 스스로 잘하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요. 지치고 힘에 겨워 갈 곳 모를 때마다 아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김윤주의 랄랄라 어린이 주일 첫 찬양 띄워드려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연평안 조찬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들으셨고요.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혹은 일찍 예배 드리고 주일 보내시는 분들과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찬양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4: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567님, 아프고 나서 예배를 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오늘 랄랄라에서 찬양을 들으니 아픈 것도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은수, 너는 내 아들이라, 양아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으셨고요. 오식록님, 일찍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쉬면서 랄랄라에서 들려주는 찬양을 감사히 듣고 계시다고 사연 주셨네요. 주일에는 은혜의 찬양과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곡과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온전히 믿는 투명함, 넘어져도 금세 털고 다시 웃는 순수함, 주님이 보신 어린아이의 진짜 모습은 이런 무방비한 신뢰가 아닐까요? 세상 때묻은 어른들의 눈엔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늘나라 입장권은 바로 그 꾸밈 없는 마음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굳이 불러 곁에 두신 건 단순히 귀여워서만은 아닐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그 절박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통해 어른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애들은 저리 가라 했던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리며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대접하신 주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기보다 경쟁의 트랙에 밀어넣거나 정서적 돌봄보다 물질적인 풍요로 미안함을 대신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진실함을 보여야 아이들도 그 사랑의 결을 배우며 자라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를 품으신 예수님의 넉넉한 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믿음의 선한 어른으로 커가길 기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트리니티 키즈 싹튼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 행복해 노아의 천국은 마치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5월 3일 어린이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 자신을 믿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에서 오는 특별한 은사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돕기

를 다한다면 결과에 대해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이어야겠죠. 그럴 때 주님께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의 한계를 마주하며 작아지곤 하잖아요.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은 일상 앞에서 과연 될까 싶은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의 이 호쾌한 한마디를 보약처럼 마음에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내 선한 능력으로 정성화 오직 믿음만이 오은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5월 3일 어린이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마마스 브런치 엄마의 기도 전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마커스의 소독차 들으면서 5월 3일 어린이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전날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선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안보에 더 많은

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군 재배치를 발표한 정황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측마저 나오면서 주독 미군 감축과 관련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 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 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 3.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시 선발이 확대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학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선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안치영 대장이 이끄는 히말라야 사트피크 원정대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네팔 히말라야 칸첸 중가의 사트피크를 세계 최초로 등정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한국 원정대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15분 사트피크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4도, 습도는 86%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이맘때 잔디밭이나 공터에서 지천으로 보이는 것 중 하나, 바로 클로버죠. 작고 둥근 잎이 3개씩 맞붙어 있는 흔히 토끼풀이라 불리는 것. 근데 그 중에 이파리 4개짜리를 찾을 확률은 만분의 1 정도. 그러니까요, 드물게 찾아오는 행운이란 말이 맞는 것 같죠?

네잎클로버는 일종의 돌연변이랍니다. 동물이나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생장점에 상처를 입고 자란 풀이 네잎클로버가 된다는 건데요. 어쩌면 행운이란 것도 그렇겠죠? 구겨지고 상처 입으면서도 끝내 자라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 이게 바로 네잎클로버가 가르쳐준

0: 5월 3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연기든 노래든 잘하는 분이죠. 테런 에전트의 I'm Still Standing 이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어디 있을지 알 수 없는 행운을 찾아다니느라고 발 밑에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행운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막연한 요행 같은 건 분명 아니겠죠. 어쨌든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꾸준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주일은 행복과 행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주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어.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 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 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문경 노래님 보니 타일러였습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또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영화 마네킨의 OST였죠. 또 미드, 글리에서 흘렀던 Don't Stop Believing까지 전했습니다. 2884번으로 제게 4월은 서포트의 달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중딩, 고딩, 대딩 아이가 셋인데요. 모두 4월에 중간고사를 봤죠. 밥도 해주고 간식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5월이니까 해방입니다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고. 그래서 혹시 3년 터울로 아이들이 태어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 관심으로 아이들이 시험 잘 봤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좀 쉬시고 이제 어버이날에는 효도도 많이 받으셨으면 하네요.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에릭 클랩튼이에요. Tears in Heaven.

5917님, 비틀즈였습니다. Let it be. 또 로버타 플렉의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또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었어요. 9509님, 지수님 여기 은평구예요. 저는 해마다 상추를 여유 있게 많이 심어서 이웃과 나눔을 하는데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 재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추가 주는 힐링이 대단하고요. 여기 은평 상추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저 잘 모르지만 상추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지 않나요? 또 거기서 오는 힐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크다고나 할까요? 그 모양도 한 포기가 꽃처럼 예쁘게 자라고 이제 몇 달간은 이 상추의 계절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로시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

9816님, 나이도의 땡큐였고요. 제이크의 골든 아워,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레이디 가가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흘렀던 곡이죠. 샬로우까지, 도로시님의 신청곡까지 전했습니다. 5월 3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7751님, 자넥 잭슨입니다. Together Again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전날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선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동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과 이에 따른 안보 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동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하기로 한 점을 안보 측면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

0: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공천 신청으로 지방선거가 윤 어게인 심판 구도로 흐를 거란 우려를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승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승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에서 주지 승려에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 20대 4명 중 3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년에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0%였습니다.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가 6%로 성인 중 종교인의 비율은 1983년 44%에서 2004년 54%로 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습니다. 2020 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 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0 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 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 3.8% 감소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4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캔디핑님,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로 건너갔고요. 2부에서도 좋은 곡들, 또 여러분의 신청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로코홀릭님 로드스튜어트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었고요. 지르사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의학생님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안보다는 밖이 좋고 바람은 더없이 다정한 요즘인데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 속 세상 어디에서는 포연이 자욱하고 누군가는 평범한 내일을 꿈꾸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이 따스한 봄날이 지구 반대편 전쟁의 차가운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닿기를, 5월에 이 에너지가 지구인 모두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팝의 위로는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입니다. 아웃캐스트의 헤이야는 밝고 신나는 파티 음악 같지만 실제 가사는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우울함을 담고 있어서 전쟁이 길어지는 요즘 되새겨 볼만한 노래인데요. 아웃캐스트는 90년대 초반 미국 힙합계가 동부와 서부로 나뉘었을 때 남부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외치며 남부 특유의 정치와 사운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들으실 헤이야는 2003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경쾌한 멜로디 속에 관계의 허무함과 삶의 아이러니를 담은 곡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입니다.

팝의 미로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였습니다. 뉴스에서 전쟁 얘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피속 이어지는 곡은 북망산천님 애니코 마샤스의 곡 청하셨죠? 르 망디앙 드 라모르 사랑의 거지 함께 들으시죠.

숲속 우주님 1501님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였고요. 바나나라마의 크루얼 서머 또 애니고 마샤스의 사랑의 거지 망디앙 드 라모어까지 전했습니다. 6346번으로 사연 주셨는데 인천에 사는 57세 남성 윤태헌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정중하게 사연 주셨어요. 저는 보안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출근을 할 때가 많아요. 주말에 직원들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순찰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통 해피송을 잘 듣습니다. 힘든 일 좋은 음악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보안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또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해피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지아님 청하셨고요. 캣 스티븐스 Morning Has Broken.

들으면서 해피송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7639님은 지수님 활기찬 해피송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출첵은 늘 못해도 듣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사연 보내실 때 신청곡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피카님 청하셨고

Morning Has Broken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5월 3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신청곡 여러 가운데 리따님이 청하신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가 노래합니다. 아브라 카다브라. 이거 될 대로 뭐 다 될지라 막 이런 뜻이라고 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 카다브라 남기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6: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7: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효시베스 노코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중심으로 한 14개 항의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9개 항으로 이뤄진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14개 항의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단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 완전한 종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줄을 맞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체제 변화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동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과 이에 따른 안보 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동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하기로 한 점을 안보 측면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0: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브라함 앤 링컨호를 언급한 뒤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백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이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공천 신청으로 지방선거가 윤 어게인 심판 구도로 흐를 거란 우려를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서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서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에덴 패밀리 밴드, 어린아이와 천국, 그리고 좋은 씨앗, 우린 아이들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들 이 시간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저희가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이님께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하셨죠. 솔로몬님,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소풍 가고 싶으시다고 빨리 병 낫기를 기도하며 전신갑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3803님,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난 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침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김명식의 찬양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리사랑님도 요즘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칭찬 칭찬 해드리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강수호 배우님, 꽃길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길을 만드시는 주, 앞서 김명식의 새벽기도, 그리고 김단비가 부르는 전신갑주 신청곡 이렇게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님, 오늘도 보혈의 평강이, 기적의 간증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유기님도 축복송 들으며 지난날의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은하수 구스롱님, 오늘 집에 6살 손주가 아빠랑 놀러 온다고 해서 대청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첫 손주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단비님도 찬양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음성과 그리고 자녀 들어야겠죠. 김효한의 찬양입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정말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며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여서 더 가슴 뭉클해지는 것 같고요. 조찬미 씨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도 너무 귀한 부모의 기도 제목,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제 1부 끝곡으로는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줄을 맞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체제 변화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최근 완납했습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의 전체 상속세액 12조 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며 지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 8조 2천억 원보다 약 50% 많은 금액입니다. 이를 완납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거의 20일 만에 인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이 지난 2일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4만 5천 톤의 LPG를 실은 이 배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인도인 선원을 태운 인도행 선박이라고 표시했으며 이 배의 화물주는 국영 인도 석유공사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선박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코 소장은 인공지능을 재판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마사키 소장은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연 기자회견에서 재판에서의 AI 도입에 관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올 1월부터 민사재판의 증거 정리 등의 작업에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마사키 소장은 분석 내용을 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별 특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미뤄

0: 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가 최근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역시 5월에는 가족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준하와 나, 앞서 조준모 숲속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함께 보셨고요. 자, 주일에는 묵상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하용조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감사의 저녁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함께 나눌게요.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자녀를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보하고 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을 사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물러서서 이해하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만 보고 훈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본래 서로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경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경험이 짧은 자녀가 부모에게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인혁,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연이에게 들어보셨고요. 조정훈, 이에스더, 황수아, 플룻 연주까지 함께한 찬양하는 가정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께서 이삭 줍기로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전해드릴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신청곡 다시 남겨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부흥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꿈쟁희선님께서 희소읍의 예수의 길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남궁 송옥의 아브라함, 그리고 부흥한국 싱어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희소배 예수의 길 전해드렸어요. 라니정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또 교역자분들 특송하셨는데 아주 아주 은혜가 되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은 Can River Day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발론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하신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장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요. 아이들 목소리가 살짝 들어간 곡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해외 찬송가로 게이더 보컬 밴드 더 크로스 아발론의 Can River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노 연주곡 준비했어요.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이쇼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한 국도 휴게소 차고지에 주차된 25톤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이 도로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량은 소량으로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탱크로리 상부 쪽이 터지면서 염산이 센 것으로 보인다며 염산 함유량이 35% 정도로 농도가 묽어 유독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로 희석하는 등 제염 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남은 염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 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 3.8%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 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 3.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시 선발이 확대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학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선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최근 완납했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의 전체 상속세액 12조 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며 지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 8조 2천억 원보다 약 50% 많은 금액입니다. 이를 완납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주동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군 지휘 배치를 발표한 정황과 함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측마저 나오면서 주동 미군 감축과 관련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4명 중 3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년에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0: 16%였습니다.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가 6%로 성인 중 종교인의 비율은 1983년 44%에서 이후 점차 감소했습니다. CBS 뉴스 최정환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갓 구운 빵을 먹기 위한 설레는 줄, 혹은 비 내리는 퇴근길 택시를 잡기 위해 늘어선 초조한 줄까지, 이렇게 우린 참 많은 차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요. 그중 가장 애틋한 기다림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차례가 올지도 확실치 않고 앞사람은 자리를 비울까 싶지만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그런 기다림 말이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향한 기다림이 유독 길게 느껴질 때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길 바라며 띄워드립니다. 미스터 빅이에요. To be with you.

0: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6904님께서 하디 잘 듣고 있어요.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소리 크게 틀어가지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고속도로에서도 함께하는 하유진의 라이키팝. 여러분의 이 주말 오후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신나게 함께하겠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 감기인가? 쎄한데.
5: 초기 감기 쎄할 땐 세파렉신 연조엑스. 쭉 짜먹고 목에는 바로, 몸에는 빠르게. 짜먹는 한방 감기약 세파렉신 연조엑스.
4: 오, 짜먹으니까 편하네.
6: 경방신약.
7: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8: 참 좋은 여행.
9: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9: 1일 1짬뽕 오케이?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레노.

올리비아 뉴튼 전의 피지컬이었고요. 로드 스튜어트의 I Think I'm Sexy 그리고 비지스의 You Should Be Dancing 띄워드렸어요. 0702님은 주말에는 라이키팝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죠, 우리 주말 라이커님들 평일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렇게 쉬는 주말에만 오시는 라이커님들도 계신데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행복주부맘님은 동물원 가셨대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왔어요. 동물 정말 많아요 하셨네요. 행운고래님은 라이키팝과 함께하는 주말이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됐어요. 살짝 답답했는데 청량한 음료 같은 방송 감사해요 하셨네요. 우리 또 주말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라이커님들 덕분에 저 역시도 상쾌한 기분으로 함께합니다. CBS 뮤직 차트 38위에요. 폴 앤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그리고 로베르타 플렉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했습니다.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엠피플의 Moving Up이었고요. 카스케다의 Every Time We Touch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 Love at First Sight까지 함께 들었어요. 2601님, 아내랑 같이 백수된 걸 기념하며 제주에 힐링 여행 왔어요. 좀 전에 비밀의 숲을 헤쳐나와서 지금은 해수욕장 카페에서 당근 주스 마시면서 아내랑 이어폰 한쪽씩 끼고 최애 방송 라이키팝 듣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돌아갈게요 하셨습니다. 2601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임,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도 마음도 잘 정비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애 방송 DJ로서 우리 2601님 최고로 많이 응원할게요. 세일러문님의 신청곡 버슨의 One in a Million 띄워드릴게요. You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하는 하유진의 Like It Pop 1부 끝곡이에요. 에드 시런의 슈퍼마켓 플라워 준비했습니다. 이규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0: 에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트럼프 및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62%로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전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기, 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습니다. 국토재난관리, 재난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지구관측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오늘 오후 4시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 확보와 민간 기술 이전을 위해서 제작된 지상관측용 중형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주관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연금액이 인상되는 데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 5,300원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427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동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과 이에 따른 안보, 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동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하기로 한 점을 안보 측면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가 최근 중국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미 공군 보잉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는 사진과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다수 게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당국은 이 수송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선발대 물자나 경호 장비를 수송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중 양국 수백 명의 정부 관계자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과 의전, 동선 등을 점검하며 막판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8: CBS
9: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

0: 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이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0: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2: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 영혼이 꽃을 피우게 해주는 멋진 정원사들이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Like Pop 2부 열매 함께한 곡 로라 브레니건의 Gloria였습니다.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75위에 올랐네요. 여러분 Like Pop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도 있어요. 하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우정의 민낯 웃음으로 시작해 공감으로 남는 연극 아트입니다. 이 공연은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소리 질러!

0: 패샤 보이즈의 It's a Sin, 노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Level 42의 Lessons in Love, 그리고 OMD, Dreami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6956님이 늘 산책 중에 귀호강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산책과 음악이라 게다가 이 살랑살랑 바람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근데 진짜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대요. 제 주변에도 한 5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걸려있는 것 같거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잭슨 브라운입니다. The Roll Out and Stay. 이 곡은 좀 긴데 오늘 주말이니까 같이 들어보고요.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파이프라인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어보자.
1: I'd like to do a song I never played in public before. It's a brand new song. It's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out here on the road and to you.

SOS 밴드 Take Your Time 그리고 8760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Sister Sledge의 We Are Family 우린 가족이다 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불만 고양이님께서 목동에서 혼밥하는 하디 보면 제가 조용히 계산하고 갈 테니까 하디는 맛있게 드세요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 길거리에서 라이커님 뵌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면 먼저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앰브로시아입니다. Biggest part of me.

주말 두 시간 꽉꽉 채워서 함께한 하유진의 Like Pop 이제 마지막 노래 띄워드릴 시간이 됐네요. 토토의 아프리카 JJ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0: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2: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3: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이틀 뒤면 어린이날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요즘 한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개그맨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의 하루를 풍자한 영상인데요. 교사한테 저런 요구까지 한다고? 너무 황당한데? 싶지만 현지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요구들이라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상처 하나 없이 온실 속에서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니까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현실도 한 번쯤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주말엔 CBS 첫 곡 모카의 해피 들으며 출발합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

0: 데일리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와 오늘 연이어 뵙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네,
0: 쉬지도 못하시고 네, 이틀 연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겠다, 이 의지를 SNS를 통해서 밝혔어요.
1: 네, 이 대통령은 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이제 실으면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2억 원 위원장의 글을 보면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

0: 임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대부업법 시행령. 이걸 지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1: 네.
0: 그리고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하도록 했는데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한 겁니다.
1: 이 60% 초과 금리에 대해서는 아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신용등급 중심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좀 연체할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주는 게 지금까지의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0: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이제 금리를 두고 아니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
1: 네.
0: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융권의 행태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른바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의 인식에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돌아봤다. 이렇게 세 편의 글을 통해
1: 네.
0: 한국 금융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들었을 때는 아유 신용의 기본은 모르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된 질문에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떠올리게 됐다
1: 네.
0: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지만 이 숫자가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 네.
0: 이것은 점수가 아니라 구조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1: 이게 뭐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뭐 과거의 신용이 좋을수록 이제 금리가 낮은데 근데 사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점수가 낮은 반면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운 이거를 이제 꼬집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뭐 유동성을 풀게 되면 이게 은행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정작 은행은 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금리를 많이 받고 빌려주는
1: 네.
0: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그분들이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1: 또 은행 상황인데. 입장에서는 확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금융권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 실장이 사실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1: 네.
0: 금융의 신용평가 금리 구조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성찰의 메시지를 낸 그런 상황인데
1: 네.
0: 예, 특히 이제 시중은행을 겨냥해서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은행은 움직일 거다. 이런 제언까지 했습니다.
1: 네.
0: 이런 김 실장의 성찰 또 제도 개선 제언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정말 실천이 될 수 있을까?
1: 네.
0: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또 논의하게 될지 뭐 법으로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정부의 지향점이 또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0: 어떻게 논의되는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아마 금융권의 반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절충안을 찾아갈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국제 소식으로 가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전히 뭐 안개 속에 있는데요.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항 수전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미국의 종전 협상향이 9개 항이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14개 항 수정 협상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걸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미국에 전달이 된 건데요. 미국이 2개월

0: 간의 휴전을 제안을 했지만 이란이 제안한 것은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입장을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또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 자산 동결, 이런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이런 요구가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1: 네.
0: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뭐 이렇게 통행료 징수나 통항 통제권 이런 거를 달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 이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수용하기 어렵다,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이제 전용기 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에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란이 내게 협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고 곧 정확한 문구를 전달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전날 해당 제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좀 다소 완화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바로 나왔어요.
1: 네.
0: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자들과의 문답 직후에 자신의 SNS에 어떤 글을 또 올렸냐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지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1: 네.
0: 다시 한번 강경하게 입장이 바뀐 셈이죠.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은 이번 이란의 제안을 토대로 새로운 회담 성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1: 네,
0: 아직 핵심 의제에 접점이 없습니다. 특히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거기에 대한 협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접점이 없는 만큼 진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0: 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 네,
0: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플로리다 이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 이제 항공모함 링컨호를 언급한 다음에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그러니까 91m 앞에 세우면 항복을 할 거다.
1: 네.
0: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1: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0: 네. 네.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발표를 했는데요. 에너지와 국방, 금융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걸로 판단되는 쿠바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 쿠바가 반발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X에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이거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 네.
0: 또 브루노 로드기레스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미국의 조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중동 문제 해결하기도 전인데 쿠바로까지 너무 전선을 확대하는, 에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또 한쪽의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고요.
0: 네. 해양수산부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지난달 우리가 봤던 똑같은 루트예요.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하지만 아시다시피 홍해도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1: 그렇죠,
0: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해수부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또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 선사, 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이걸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하겠다. 또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까 유조선이 이제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온 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요 홍해의 불안정성을 안고서 계속 그렇습니다.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계속 에너지 가격

0: 것들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이 내건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아 이거 너무 반도체 부문 조합만 고려했다 이런 불만이 노조 내부에서 나온다고요.
1: 네, 최근 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뭐 종전에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 건수가 지난달 29일에 1000건을 넘어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퇴했다라고 인증하는 그런 뭐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탈퇴한 조합원들을 봤더니 이 초기업 노조가 사실 이제 반도체 사업을 맡은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조합원의 이해관계만 우선시하면서 다른 부문 조합원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 파업을 앞두고 DS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요구대로라면 삼성전자 DS 부문 임직원이 올해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동안 DX 부문 임직원은 성과급은커녕 고강도 사업 재편의 칼바람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0: 네.
1: 들여다보면 사실 이 DX 부문의 영업이익 감소에 결정타를 미친 거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삼성전자 소속인 DS 부문의 반도체 가격을 올리며 얻은 막대한 이익. 어떻게 보면 그 이익 안에는 네. DX 부문의 희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반도체 가격 오르니까 가전제품 가격 자연스럽게
1: 그렇습니다.
0: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1: 그런데 네. 예, 노조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도체 DS 부문 거기도 이제 메모리는 정말 잘 되지만
0: 그쵸.
1: 파운드리 부서는 적자입니다.
0: 네.
1: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메모리, 그러니까 DS 전체와 동일한 대우를 또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X 부문에서 이 가전제품이나 네. 스마트폰 쪽에서 볼 때는 이거 뭐야. 뭐 파운드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는 똑같이 6억 원씩 주겠다는 거고
0: 네.
1: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DX 부문에서는 노조가 과반 노조 유지와 이 파업 강행을 위해서 상대적 소수인 이 DX 부문을 배제한 채 반도체 쪽, 그러니까 DS
0: 네.
1: 부문의 결속만을 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DX, DS에서
1: 아유,
0: 헷갈리긴 한데 이제 반도체 삼성 노조 안에 삼성전자 노조 안에 반도체
1: 그렇습니다.
0: 가전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전 제품 부문에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노노 갈등이 이렇게 불거진 모습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21일 총파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예,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노조원 탈퇴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큰 지장이 없다. 파업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가전 쪽, 스마트폰 쪽, 이 완제품 쪽에서는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뭐 대세 지장 없다 이런 얘기를
0: 네.
1: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지적한 모습.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아 그거 다른 회사 얘기다 이렇게
0: LG
1: 얘기하면서
0: LG 플러스 회사를 언급했죠.
1: 네. 네.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요구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단정적 평가는 갈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반도체 쏠림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수출 업계가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흔들리면 그 충격파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번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노사가 파국을 피할 수 있을지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게요. 범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에 뭐 결론이 나는 건가요?
1: 네,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또 개업 요건 강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라.
0: 네.
1: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계적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함께 이 개헌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원식

0: 김진식 의장은 여당인 이 민주당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표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문제는 이제 개헌안 의결 정족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결국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 이탈이 좀 있을까요?
0: 글쎄요. 참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게 개헌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1: 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선거용 졸속 개헌은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함께 치르면서 선거용 네.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오는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으는 동시에 당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사실 당내에서는 김용태, 뭐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헌 논의에 찬성하기도 했지만
1: 네.
0: 이 의원들도 역시 이제 표결엔 부정적이더라고요. 일단 우원식 의장이 이번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서 아, 개헌 동참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글쎄요 설득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그 생각보다 이렇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모레 화요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근데 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네요.
0: 그렇습니다. 아, 이 놀이는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겨야 할 중요한 권리인데 이게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도 놀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 1,177명 또 교사를 포함한 성인 805명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아동 응답자의 40.1%가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1: 네.
0: 이어서 어른의 간섭이 29.4%, 아.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13.9%, 놀 공간의 부족이 6.5%, 정보의 부족이 3.8% 순이었고
1: 네.
0: 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의 부족, 이걸 34.8%로 비율로 대답을 하면서 놀 권리 보장에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하다는 어른들의 백마디 말보다 학원 가기 전에 뭐 30분이라도 아무 간섭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린이날 선물로 그냥 너네 마음껏 놀아봐 이렇게 맞아요.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0: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코너 시작 전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샵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오늘 뉴스 관련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은 뭐예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세요.
0: 아, 이거 어제 좀 이슈가 많이 된 말인데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시는 분들 집에 가시라,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1: 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네. 나왔던 말인데요.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에 이어서 부산 다선의 조경태 의원이 축사를 하러 연단에 올랐습니다. 네.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조 의원이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항의는 더 거세졌습니다. 네. 그러자 조 의원은 여러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받아치고 객석에서는 장동혁 연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네. 여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안에서 서로에 대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라면서 이날 단합을 당부를 했습니다.
0: 이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면 축하해야 될 날이잖아요. 이제 잘해보자 그렇죠. 하는 날인데
1: 시루떡 썰고 막
0: 네,
1: 그런 날이죠.
0: 그렇죠. 네. 박경준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요 계엄 갈등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각 지역 선대위가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는 일단 부르고 있지만 이게 개소식은 실내에서 지지자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과연 가두유세 때도 부를 것이냐 그런 의문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 이 네.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지역 8군데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걸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는 산토끼는 못 잡아도 집토끼는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로는 집토끼도 못 잡게 생겼다. 이 얘기가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취재를
0: 지금
1: 해보면.
0: 장동혁 대표로는 지지층도 못 잡는다 이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개된 뉴스원 인터뷰에서 내가 우리 당의 맏아들이다. 장동혁 대표는 흘러가는 대표일 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는 후보가 대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셈이 됐고 그리고 보궐선거 공천 문제도 장동혁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된

0: 예, 대표적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 아.
0: 충남 공주 부영 부여청량
1: 네.
0: 이쪽이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나가면서 공석이 됐죠. 여기에 공천을 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불만이 불거지고
1: 네.
0: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받으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1: 지금 진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놓고서는 계속 갈등을 빚고 어제도 이제 결론을 못 낸 상황이더라고요.
0: 네.
1: 장동혁 대표 지금 당내의 중심점이나 아니면 당내의 좀 다수 의견으로부터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 대표와 당 여론의 괴리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0: 이쯤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갈라보면 자신이 확보한 지지자를 끌고 가는 유형이 있고
1: 아.
0: 한쪽은 지지자한테 맞춰서 가는 유형이 있어요.
1: 네.
0: 사실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지지자에 맞춰가는
0: 그렇죠.
1: 유형.
0: 그런데 네. 그런 정치인이 당의 비주류라든지 혹은 일각을 리드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즉자적으로나마 다수 세력인 윤어게인 쪽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 탄핵도 한참 전의 일이고 재판까지 거쳤습니다.
1: 네.
0: 그 동력이 다한 것이고 그 반탄 행보를 했던 인사들마저도 장동혁 대표한테 노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의 합의 컨센서스하고 맞지 않는 대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지금 당의 컨센서스하고 당원 분포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 어.
0: 당원들의 직접 지지를 받고 장 대표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장 대표는 당원 여론을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1: 네.
0: 앞으로도 버틸 것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당원 민주주의. 당원 주권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이 전체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한다.
1: 네.
0: 또 당의 진전을 가로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들만의 정당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다라고
1: 네.
0: 하는 점. 이 점을 국민의힘이 먼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보통 당심 민심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너무 큰 상황인 거죠.
0: 네.
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하면서 이거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될까요?
0: 일단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일부도
1: 네.
0: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물론 뭐 재판이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공소가 취소된다라고 했을 땐 돌아설 여론이 있을 거다.
1: 네.
0: 이 역풍을 감안했을 때는 공소 취소 논란 자체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1: 네.
0: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공소 취소 논란이 민주당한테 불리한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또 잘못 다루게 될 경우에
1: 아.
0: 민주당에 갈 역풍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1: 공소 취소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0: 그렇죠.
1: 맞을 수 있다.
0: 잘못된 네.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면
1: 네.
0: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니다.
1: 네.
0: 라고 자부심을 뽐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당원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사태 있었던 것이고 그걸 또 국민의힘 주류에서 옹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1: 네.
0: 얘기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유일한 주체는 국민의힘이다.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편 아니면 다 민주당 편인 건가 이런 반문이 바로 나올 수 있고
1: 네.
0: 또 현실인식으로도 좀 틀린 것이 민주당이 작년이나 올해 뭔가를 추진하다가 바꾸거나 보류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솔직히 이것이 국민의힘이 막아낸 거냐 오히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거나 해서 막아낸 것이 훨씬 많거든요.
1: 네.
0: 그걸 봤을 때는 유일하게 뭐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반감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공소취소 관련해서 비판을 더 하려면은 오히려 이제 12.3 내란 사태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반성의 목소리를 내야지
0: 그렇죠.
1: 그 명분이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0: 네.
1: 듭니다.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 집에 가세요. 조경태 의원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짠 찌개 급하게 부은 찬물의 맛이다.
1: 이건 어떤 네, 의미예요?
0: 찌개가
1: 네.
0: 너무 짜면은
1: 네.
0: 찬물 빨리 부어가지고
1: 네.
0: 일단 희석시키고
1: 그쵸.
0: 다시 끓여야 되는
1: 그쵸.
0: 거죠. 네, 일단은 조경태 의원이
1: 아.
0: 이 분이 얘기가 지금은 너무 장동혁 대표 위주로 흐르고 있고 내란 옹호라는 그런 것까지 또 의식을 한 듯이
1: 네.
0: 빨리 그냥 찬물을 부어버렸다.
1: 하지만 다시 찌개는 짜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반격할 것입니다. 적반하장이죠.
1: 반격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군지 알겠는데 조국 대표 말인 것 같은데 적반하장 이거.

0: 는 누구 말인 걸까요?
1: 네, 두 사람의 말을 세트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두 사람 다 평택 을에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예비후보 주고받은 말이고요.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9년 조국 사태 때죠. 조 대표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조국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서 반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4월 29일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해서 저는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김용남 후보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4월 30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그거는 적반하장이죠.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그 저격수라 불리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이제 평택 을에 공천이 되면서 요 이제 긴장 관계가 아주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허위 사실을 말했었다, 아니다, 조국 후보가 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1: 네, 김용남 후보가 2019년 당시에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국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죄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은닉했다. 또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유죄가 났는데, 근데 조국 대표가 거기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거든요.
0: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유죄가 났던 것이지 조국 대표가
1: 그렇죠.
0: 관여했다는 건 이제 확인된 게
1: 네,
0: 아닌
1: 그래서
0: 거죠?
1: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도 시세 조종 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대표한테 문제를 삼으려면 그 당시에 조국 대표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실질 운영주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으나, 그리고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수사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좀 엉뚱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닌가 싶은 게딱 떨어지는 조국 대표 유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조국 대표가 2009년 7월에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공문서를 위조를 직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씨만 위조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위조를 했는데, 근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조국 대표가 계속 인정하지 않았던,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다른 걸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 문제로 싸우면은 오히려 입시 비리 문제가 묻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당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할 것이 유력했는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충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이제 공천한 거는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평택을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1: 일단 첫 번째는 조기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용남 조국의 악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들 종합을 해보면 김용남 조국 후보가 다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자력으로 해도 당선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단일화는 하더라도 상당히 늦춰질 거다. 혹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김용남 민주당 후보하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하는 가능성, 이것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조국 후보나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보다 더 뒤처진다, 잘못하면 뒤처진다 싶을 때는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현재도 그런 정도의 스코어는 또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보당 민주당 단일화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의 경쟁을 감안했을 때는 진보당하고 먼저 단일화해서 선수를 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진보당이 또 좌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특히 좀 보수 성향이었던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진보당하고 너무 먼저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미지가 좀 좌쪽으로 갇힌다. 이런 것들도 또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김용남 조국 이 갈등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두 사람이 계속 싸우게 되면은 유이동 후보나 이쪽이 화면 바깥으로 밀려나는.
0: 아, 오히려 관심이 그렇죠. 멀어지는군요.
1: 그리고 네. 만약에 1등, 2등을 김용남 조국이 다툰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유이동 후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니 누구를 막기 위해 저쪽이라도 찍어야 되나?
0: 네.
1: 이런 사표 심리가 또 도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이라서 그럴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참고로 김용남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유이동 후보까지 대략적으로 3강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0: 네.
1: 그런 길로 자칫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예를 들어서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0: 네.
1: 이렇게 됐을 때는 극우 이미지가 생기면서 또 유이동 후보가 중도 확장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렇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야 우리도 빨리 단일화하자.
0: 그쵸.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다들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단일화를 안 하게 되는 구도로 간다. 어쩌면 5자 구도, 6자 구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0: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이름이 다 유명하잖아요. 또 다 대표를 지냈던 분들이라고
1: 그렇죠.
0: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20, 20,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정말 여기서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단일화를 하느냐, 네. 안 하느냐, 안 하고 그냥 계속 5자 구도로 가느냐.
1: 그렇죠.
0: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 종합하면은 단일화를 먼저 해가지고 이득 볼 게 별로 없는 게임이 되거든요. 서로 좀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 그냥 다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렇게 될지도
1: 네,
0: 저희가
1: 묘한
0: 봐야겠습니다.
1: 게임의 논리입니다.
0: 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까지 했다가 이제 선거를 지금 따로 치르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6.3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은 좀 뭐 합당 얘기를 다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 조국혁신당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릴 건데 조국혁신당의 결과가 좋으면 소위 높은 몸값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일단 튕겨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 합당 이슈를 갖고 전당대회에서 결판을 내도록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전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하기로 해서 들어가는 김에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 연임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좀 여러 가지의 길을 열어놓고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0: 네.
1: 근데 반면에 조국혁신당이 선거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에서 네, 조국혁신당을 굳이 예우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칫하면 흡수 합당 정도가 아니라 합당 없는 흡수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합당하지 않고 그냥
0: 네.
1: 쏙쏙쏙 흡수를 하는 것이죠.
0: 네네.
1: 그리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랑 합치자 혹은 그냥 그대로 독자적으로 가자. 이 둘 쪽이 또 충돌을 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0: 이번
1: 됩니다.
0: 어느 정당보다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는 운명이 굉장히 좀 큰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평택을 해서 만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그들의 설전 어떤 맛인가요?
1: 네, 고등어 조림의 맛인데 문제는 풋김치와 산란 후에 고등어로 만든 고등어 조림이다.
0: 그거는 뭐예요? 고등어, 원래 신김치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묵은지로
0: 네.
1: 만들어야 되죠.
0: 네.
1: 또 산란 후 고등어는 지방질이 부족해가지고
0: 네,
1: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좀 설익은 대결이다.
0: 앞으로 네, 이렇게 설익은 볼 수 있겠습니다. 대결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마지막 말은요?
1: 네. 마지막 말은 참 이 말도 이번 주를 흔들어놓은 말이었는데요. 이 말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더 유명했죠.
0: 네.
1: 일단 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손이 저리다 보니
0: 네. 이거 하정우 AI 수석 이제 부산 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인데 이게 시장 상인과 악수하고 나서 손털기를 한 장면이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1: 네.
0: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1: 4월 29일에 부산의 구포시장에 하정우 전 수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0: 네.
1: 시장 상인들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악수를 한 다음에 뭐 손을 턴다거나 양손을 비빈다거나 이런 영상이 이제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0: 네.
1: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이 옹호를 하면서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무소속 이 지역 후보죠. 한동훈 후보가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도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0: 네.
1: 4월 30일 하정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1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면서 손이 저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쳤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0: 네, 이번 일을 두고 아청 후보가 정치 초년생인 티를 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지금 뭐 선민의식이다 손이 저려서 그랬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이 논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민주당의 강성필 부대변인이 방어를 하긴 했는데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크게 그런 문제를 신경 쓰시진 않을 거다. 작은 문제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괜찮은데 네. 대세라는 단어를 써버렸다. 그러면은 이 앞서 나가는 후보니까 뭐가 어쨌든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오만한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요거는 정제되지 않은 대응이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따져볼 것은 그러면 정말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손털기를 했는가라고 네.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굳이 또 분석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세태입니다. 보면 그 먼저 하정우 후보가 시장 상인한테 손을 건네는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손털기 외에 손을 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잡히고요.
0: 또 앞서 영상들에서는 또 네. 그냥 악수를 한 그냥
1: 그렇죠.
0: 한 것도
1: 그냥 하기도
0: 있어요.
1: 해요.
0: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뭐 그 악수 이게 손털기를 했을 때도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오후 시점이긴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악수가 찜찜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자들한테는 악수할 때 안 그러던데 이런 지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게 첫 번째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번에 악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 상인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에 뭐가 묻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다음 사람하고 또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털어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정치 신인 입장에서 저도 지방선거에 후보로 두 번 나갔지만
0: 네, 어땠어요?
1: 처음에 제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적이 있지 않은가 함부로 비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0: 이게 무의식 중에 네. 하는 행동이라 또
1: 그렇죠. 그래서 네. 정치 신인이고 쑥스러움이 많거나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비비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0: 네.
1: 그래서 동작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일단 저의 중간 결론입니다.
0: 제가 그날 마침 이제 어떤 국회의원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정치 신인 때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악수를 이 사람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하고 있으면서 눈은 저쪽을 보고 있다는 다른 쪽 다음 사람 할 사람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게 근데 악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1: 네.
0: 건데 그걸 누가 조언을 해줬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니 정치 구단인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떤 사람이랑 악수하는데 다음에 악수할 사람을 네. 먼저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막 그 장면들을 캡처해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어쨌든 이제 선민의식 때문에 손을 턴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부산 북갑 보궐선거 어째 이번 일이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1: 네, 하정우 수석은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SNS에 악수하는 사진을 여러 개 올렸어요.
0: 정말 90도 인사하는 사진을
1: 그렇습니다.
0: 여러 개 올렸더라고요.
1: 소위 폴더 인사까지 네. 하고 있는데 일단 논란을 불식시킬 기회는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불식하느라 오버하면 안 된다. 예, 좀 그대로 네. 뭐랄까 의연하게 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런 건 있어요. 그게 악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서툰 건 맞는 거 아니냐.
0: 네.
1: 요런 거는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게 하정우 수석의 숙제겠습니다. 그리고
0: 네.
1: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악의가 있어서 저랬어. 이렇게 꼬투리 잡는 쪽이 오히려 역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루에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갖고 저렇게 한 장면 캡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 달가운 일일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0: 네.
1: 진짜 어떤 경쟁 후보한테 선민의식이 있다 이러면은 다른 걸로 입증을 해야지 저 악수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유권자들도 입증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런 걸로 트집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0: 네.
1: 이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제가 그 훈수 뜨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경쟁 후보였으면 아이 하정우 후보 선거운동 처음인데 예, 너무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 맙시다.
0: 오히려
1: 이라고.
0: 그러면 더 네.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다른 한쪽이 먼저 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자기는 변호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0: 네.
1: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어쨌든 여기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현재 구도와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네, 현재 판세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인데 특별히 처지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도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0: 네.
1: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박민식 후보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거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내 쪽을 찍어야지 이긴다. 민주당한테 이긴다. 이 논리를
0: 네.
1: 갖고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달리는 그런 경우가 좀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판세, 하정우 후보가 출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판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근데
1: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데 한동훈, 박민식 후보 표가 합쳐진 게 하정우 후보보다 많다, 지지율상으로 그렇다, 이렇게 나타나면 결국 선거 막판에
0: 네.
1: 단일화하라, 이런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손탈기 논란에 대한 하정우 수석의 말, 손이 저리다 보니 이건 어떤 맛이었나요?
1: 네, 부산 구포시장 도넛츠의 맛인데 설탕을 털고 먹은 맛이다.
0: 네,
1: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털고 예, 먹도록 주의할 것이고, 근데 또 반대편에서도 야 저거 설탕 터는 거 보니까 도넛츠 싫어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늘 맛볼 노래는요?
1: 네, 정치인이 유권자의 손을 많이 잡는 선거 시즌에
0: 네.
1: 네, 앞으로도 손만 잡지 말고 유권자들하고

0: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코리아나에 손에 손잡고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올림픽이 아닌 선거철에 듣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였습니다. 그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신라의 군밤님, 이거 노래 들으시면서 레이디 가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나온다는데 어떤 연기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하이드파크님, 저는 내일 휴가 냈어요. 부모님과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OECD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본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라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육댕이 아빠님, 저 자녀가 6명인데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커야 하는데 부모님도 욕심 때문에 아이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앞서 그 현장 뉴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 10명 중 4명이 놀 시간이 없다. 이 뉴스 듣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그 손털기 논란과 관련해서 2117번 쓰시는 분, 선거철에 대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악수랑 손털기까지 네거티브 대상이

0: 되는 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애니팍님은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가 앞서 하정우 수석의 그 손털기 관련해서 도넛인데 설탕을 털고 먹은 맛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천생연분님 도넛 설탕 없이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문자 주셨고 파란파도님도 저는 도넛 가게에서 설탕 없는 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설탕 있는 거 먹습니다. 네, 도넛 얘기로 게시판이 좀 뜨거워서 소개해드려봤고요.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제철 달력 보기 시작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은 도넛에 설탕 뿌려드시나요? 안 뿌려드시나요?
1: 전 도넛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먹는다면 네. 설탕 있는 게 좋아요.
0: 가로등님도 도넛이란 자고로 설탕이 듬뿍 그래야 제맛입니다. 오늘 설탕 논란이 이고 있네요. 그렇게요? 네, 저도 설탕 뿌려 먹는 거 좋아하고 핫도그도 설탕 뿌려 먹어야 돼요.
1: 진짜요?
0: 그거 먹을 때는 그냥 최대한 맛있게 먹자. 먹을 때 맛있게 먹자.
1: 네,
0: 그런 주입니다.
1: 네. 설탕?
0: 네, 오늘 그 5월 3일이 국제 퍼머컬처의 날이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0: 이 뭐 어떤 날이에요?
1: 어떤 날인지 궁금하시죠?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일단 이 날이 오늘은 이제 퍼머컬처 날이 맞는데 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국제 퍼머컬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오늘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퍼머컬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할 텐데 이게 퍼머넌트?
0: 아와
1: 에그리컬처 네. 예 맞아요. 이거 퍼머넌트 그러면 우리 파마 이러는 사실 이게 퍼머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꼬불거리게 말하는데 이거 올해가 그래서 뭐 영속적인 뭐 네. 오래도록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두 낱말을 합해서 신조어로 만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퍼머컬처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고
0: 지속 가능한 농사
1: 예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더 나아가서는 자립하는 삶을 사는 문화 그게 퍼머컬처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혹시 그 진행자님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게 받쳐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농사 지을 때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1: 뭐지?
0: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이제 터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죠. 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0: 네, 물, 네. 흙, 바람.

0: 햇빛.
1: 오.
0: 네. 이렇게
1: 오.
0: 중요하지 않을까요?
1: 오.
0: 네. 어때요?
1: 뭐 정답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물, 바람, 햇빛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네.
1: 혹시 텃밭 해보셨어요?
0: 아, 텃밭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집에 그냥 조그만 화분에 뭐 상추,
1: 아.
0: 뭐 루꼴라, 바질 네네네. 뭐 이런 건 아 지금 파도 심었어요.
1: 오,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0: 그냥 이렇게 조그만 어머.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1: 그래요?
0: 또 저희 부모님 댁에서는 이제 고구마 심고 지금 아.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취나물 뽑아오고
1: 밭에 네. 자주 가보셨겠어요?
0: 네네네.
1: 그렇죠. 뭐 요즘 도시 농업도 많이 하고 텃밭 농사 많이 짓는데 좀 진행자님 굉장히 이렇게 딱 뵀을 때는 되게 서울 깍쟁이 같아서 그거랑 전혀 멀 줄 알았는데
0: 네.
1: 아시는구나.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흙, 물, 햇볕, 바람 다 필요한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0: 자연이 주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자연이 다 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잠깐만요.
0: 네.
1: 지금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0: 천천히 하세요. 네. 근데 저 진짜 텃밭 가꾸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러시구나.
0: 작은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그 안에 꽃 피고.
1: 맞아요. 맞아요.
0: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농사를 네. 지으려면 이제 농부가 준비할 건 사실은 씨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도 이제 알아서 불어주고 햇볕 해도 뭐 뜨고 그렇다고 바람이 전혀 안 불거나 1년 내내 그러진 않으니까.
0: 네.
1: 그래서 사실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 흙하고 물이 될 수 있어요. 흙하고 물.
0: 네.
1: 이제 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기후 변화에 따라 물이 부족할 거라는 걸
0: 네.
1: 물이 부족할 거라는 건 이제 너무나 많이 아실 텐데
0: 네.
1: 실제로 그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물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물동이고 이렇게 쭉 가는 행렬들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저개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 부족이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위협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얘기를 하죠.
0: 물 부족이요.
1: 예, 물 부족. 네. 근데 왜 물 부족이냐? 이게 기온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증발량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근데 또 어디 보면 굉장히 강수량이 줄어들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겨울에 눈도 잘 안 내리고, 그 눈이 다 물이 되는 건데,
0: 네.
1: 봄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빙하, 뭐 히말라야나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빙하들, 알프스 빙하라던가, 마테올, 이런 데 빙하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녹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물은 계속 줄어드는데 증발량 많아지고 근데 해마다 또 물을 소비하는 것은 거의 1%씩 해마다 증가한다고 해요. 물 수요가.
0: 물은 줄고 있는데 물 수요는 계속
1: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는지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 뭐죠? 이렇게 연구를 봤더니 지구의 질량이 가벼워질 정도로 지구 질량이 그러니까 지구 육지 질량이 사실 달아볼 수는 없지만 육지의 질량이 좀 가벼워질 정도로 물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0: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줄어든다 뭐 지금 해마다 1%씩 물
1: 수요가 늘어나고
0: 했지만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구의 질량, 육지 질량이
1: 예.
0: 줄어들 정도로 물이 줄고 있다?
1: 네.
0: 그럼 굉장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1: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땅속의 물을
0: 기후온난화 뭐 이런 영향.
1: 이제 그런 영향으로 네. 비는 덜 내리는 반면 그러니까 빗물이 결국은 이제 빗물을 모아서 그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0: 네.
1: 근데 비는 생각보다 덜 내려요. 그런데 지하수 예를 들어 우리 생수 같은 것도 다 땅속에 있는 물을 꺼내 마시는 거잖아요.
0: 네.
1: 농사도 당장 이제 뭐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러면 지하수 쓰게 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육지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지하수 무게까지 포함이 되는데 너무 많이 꺼냈어요. 으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의 질량이 가벼워질 정도로 변화가 있을 정도로
0: 네.
1: 뭐 그렇다 갑자기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물을 많이 꺼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1%씩 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프로예요? 10%가 되죠.
0: 그렇죠.
1: 그만큼 비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물 부족이 올 거라는 거죠.
0: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농사도 농사인데 우리 최근에 반도체 AI 센터 할 때 용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반도체.
0: 그런 것도 이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1: AI 산업 이제 막 우리는 AI 산업에만 막 열광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반도체 산업은 물 산업 기업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방송에서 아마 반도체 그 대만의 TSMC 한해 태풍이 안 와가지고 막 네. 반도체 공장이 못 돌아가서

0: 농수까지 끌어 썼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와. 그럴 정도로.
1: 네.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가 맨날 밟고 다니는 뭐 지구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흙이다 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쵸.
1: 흙은.
0: 네. 뭐 물은 물 부족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흙 부족 이런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흙도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흙 그러면 지구에는 원래부터 있고 쭉 있었던 그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제 흙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지구가 이제 뭐 빅뱅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가스가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암석이 형성되고 그 암석이 이제 잘게 쪼개지면서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암석의 작은 알갱이 부스러진 것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에서 토양을 갖고 왔는데 레골리스라고 걔는 그냥 그야말로 그 암석의 부스러기들 뿐이에요. 흙먼지. 아. 여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석의 작은 부스러기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사체가 썩은 유기물들 그다음에 거기에 미생물까지 다 포함된 거 그거거든요.
1: 흙이 아 이건 역사네요. 그렇죠. 역사네요.
0: 흙이 역사죠. 네. 그런데 이제 흙이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물 부족은 있는데 흙 부족이란 말은 쓰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 흙이 토양 침식으로 계속 쓸려 나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연구 이제 뭐 그런 게 더 이제 뭐랄까 근거로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흙이 계속 만약에 이제 쓸려 나간다 그러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막 일잖아요.
1: 네.
0: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1: 다시 가라앉지 않아요?
0: 가라앉으면 다행인데 네. 쓸려 가다 보면 지구는 사실 육지보다는 71%가 바다니까 네. 최종적으로 바다로 가죠.
1: 아,
0: 바다로 간 흙을 다시 건져서 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게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중국, 벨기에 이제 뭐 대학 연구진과 함께 6대륙, 지구의 6대륙, 38개 나라
1: 네.
0: 그리고 255개 지역의 토양 침식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발표를 했어요.
1: 네.
0: 그랬는데 그 발표에 이제 뭐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경작되는 토양의 90% 이상이 얇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16%는 그 땅의 수명이 100년 미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 이 16%는 수명이 100년 미만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쓸 수
0: 이제 100년 있는... 지나면 그치 거긴 더 이상 흙이 이제 농사 모래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 지을 흙이 그 토양은 사라진다는 거죠.
1: 흙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그쵸.
1: 토양이 90% 이상이 얇아지고 있고 16%는 100년 미만이라 사실 너무 충격적이에요.
0: 사실 이게 토양 침식은 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 토양 침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생각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토양이 얇아지고 있는데 흙이 사라지니까 얇아지는 거겠죠.
1: 네.
0: 이게 그러면 어디서 벌어지느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토양 침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바깥의 모습 혹시 본 적 있으세요?
1: 뭐 그냥 화면 영상에서
0: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밭을 갈 때 보면 이렇게 쟁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땅 속에 네. 있던 흙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흙색이 달라요.
1: 네네네.
0: 위에 있던 흙은
1: 그쵸
0: 네. 진하죠. 그게 왜 진하냐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진하거든요. 근데 밭을 갈면 이제 땅 속에 있는 흙이 드러나면서 수분이 또 증발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수분 증발하면 이제 흙은 더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 쉽고
1: 네.
0: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무경운 경운하지 말자. 쟁기를 갈지 말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작물을 이제 밭 같은 경우 농작물을 싹 심고 수확을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1: 네.
0: 겨울 지나고 봄에 다시 씨 뿌릴 때까지는 그 흙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1: 네.
0: 어떤 식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잡초든 다른 무슨 이제 뭐 이모작을 심든 해서 볼이라도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식물이 뿌리를 잡으면 토양이 이렇게 날아가진 않거든요.
1: 네.
0: 날아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퍼머컬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한 흙을
1: 네.
0: 흙을 살리는 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네. 퍼머컬처의 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1: 네, 국제 퍼머컬처의 날을 맞아서 농어 그리고 물 흙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파 무렵의 계절 변화가 좀 궁금해요.
0: 그렇죠. 네. 내일 모레가 이파죠.
1: 예.
0: 이파는 이제 여름이 들어서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파 무렵에 계절 변화를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1: 네.
0: 이제 뭐 꾀꼬리, 아카시 꽃,
1: 네.
0: 그다음에 비 이렇게.
1: 네. 아, 꾀꼬리, 아카시 꽃.

0: 예, 아카시코 비. 네. 그 꾀꼬리 본 적 있으시다고 했던가요?
1: 좀 꾀꼬리는
0: 소리도 네, 모르시죠. 소리도 모르시죠.
1: 그냥 모르겠어요. 많은 새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게 딱 어 이게 꾀꼬리네라고는 잘 구분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그 새벽에 새들의 합창을 들으려고 광릉 국립 수목원에 가서 네. 전날 가서 1박을 하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깜깜할 때죠. 네. 그래서 새가 이제 막 깨어나는 소리 쫙 귀를 기울여 봤어요. 이걸 이제 던 커러스 새벽 합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검은 등 뻐꾸기 솔부엉이 소쩍새 이제 밤을 꼬박 새는 애들 그다음에 돼지박이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딱새 이런 애들이 막 지저귀는데 얘네가 이제 거리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가까운데 먼데 그쵸. 그다음에 소리 자체도 새소리도 좀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고 이게 마치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려서
1: 네.
0: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지지난주에 근데 왜 깨꼬리가 아직 안 왔지? 이랬어요.
1: 네.
0: 근데 입하 무렵에 깨꼬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입하가 안 됐었잖아요. 지지난주면. 네. 그래서 아 이제 다음 주쯤이면 오겠구나.
1: 지금 이제 조금씩 귀를 더 기울여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깨꼬리 소리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면 유튜브로 한번 꾀꼬리 소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아름다워요.
1: 아카시 꽃도 입하 무렵에 피는 거죠?
0: 네. 네. 보통 이제 아카시 꽃 그러면 여름 꽃으로 이제 아 진짜 여름이구나 그러는데
1: 네.
0: 이게 입하 무렵에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우리는 흔히 이제 꽃은 그냥 뭐 날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피나 보다 하는데 꽃도 이렇게 피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꽃달력이 있거든요. 네, 꽃달력을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좀 이제 흥미로웠던 건 저도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떼죽나무라고 있어요.
1: 흰꽃이
0: 피는. 예. 네. 떼죽나무는 지금 이제 아카시는 꽃을 필 때인데 떼죽나무는 겨울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내년에 필.
1: 네.
0: 내년 겨울을 지내. 그래서 진짜 이것도 재밌다.
1: 네. 네,
0: 벌써 그 여름도 오기 전에 입하에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알고 나면 자연을 좀 더 경이로움 느끼실 수 있죠.
1: 네. 그리고 예. 이제 꽃 얘기했고 꾀꼬리 얘기했고 세 번째 아까 비의 얘기도 하셨잖아요.
0: 네. 맞아요. 좀 전에 네. 뭐 물부족 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입하에 하늘이 맑으면 크게 가문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들어서면 이제 뭐 할 때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입하에 하늘이 막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1: 네.
0: 예, 그러니까 비를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모레가 입한데 오늘 아침에 비왔잖아요.
1: 네.
0: 어제부터. 그래서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1: 올해는 그러면 이제 입하에 비가 왔으니까
0: 그쵸.
1: 풍년이 들 것이다.
0: 그걸로 네. 치고.
1: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아까 파란파도님 벌써부터 정답 2번하고 문자를 네? 주셨는데 또 퀴즈를 한번 풀고 가보겠습니다.
0: 정답 2번이요?
1: 네.
0: 퀴즈요?
1: 네. 퀴즈 정답 정답을 맞추는 분께는 최원영 작가의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퀴즈 주세요. 네.
0: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사용하고 난 것은 재사용,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정말 최소화하자는 운동이 생겨났는데
1: 네.
0: 이 운동, 이 환경보호 운동의 이름은 뭘까? 1번 제로베이스.
1: 1번. 그러니까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의 환경보호 운동의 이름은 뭘까? 1번 제로베이스. 네.
0: 2번 제로웨이스트.
1: 네. 제로웨이스트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보내주시는 분만 뽑아드리면 또 조금 맨날 좀 이거 힘들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네 번째 정도 보내주시는 분으로 이건 진짜 운에 맡기는 겁니다.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의 환경보호 운동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제로베이스, 2번 제로웨이스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된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이야기는 참 우리 일상을 뗄 수가 없는데 이번엔 좀 플라스틱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참 우리 일상에 너무 밀접하게 지금
0: 그렇죠.
1: 접하고 있는 건데 또 최근에 이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 플라스틱이 이제 사실 정말 우리 24시간 그냥 계속 플라스틱과 함께 산다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병, 뭐 음식 용기, 전자레인지용 식품 포장재, 샴푸, 화장품 용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플라스틱
1: 네.
0: 속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은 화학 물질이 음식이나 음료나 또는 뭐 피부 접촉, 공기 흡입 등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흔히
1: 네.
0: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는데 예를 들어 뭐 심혈관 질환, 대사

0: 부분, 염증 증가, 인슐린 저항증, 그다음에 뭐 호르몬 교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주의 서호주 대학교에서 네. 흥미로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실험 내용이 이제 국제 의학 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의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요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플라스틱, 그러니까 탈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틱을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최소로 아. 저 플라스틱 생활을 했더니 네. 했더니 그 결과 소변 속에서 네. 비스페놀 A 농도가 최대 60% 가까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1: 아, 이거만 줄이기만 해도.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호르몬제 봉쇄에 대해서 나프타 공급 원활하지 않아 쓰레기 봉투가 어쩌니 뭐 의료용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좀 탈 플라스틱을 일상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저 플라스틱만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이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1: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편리하면은 그냥 쓰게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게 내 몸에 안 좋다는까지는 사실 인식을 못했는데 플라스틱 사용은 조금만 줄여도 60% 가까이 그러니까요. BPA 농도가 줄어든다고 하니 좀 다 같이 한번 줄여보면 이참에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지난 4월 26일 아 여기서 잠깐 그 정답자 발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답자 후니푸니님 네 축하드립니다. 최정원 작가님의 신간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이 체르노빌 핵사고 40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체르노빌 재소환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재앙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요.
0: 맞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폭발이 나고 사고가 났고 이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발전소를 막 싹 없애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 위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 위를 한번 덮었는데 그것도 이제 40년 전이니까 또 이제 부실하고 그래서 그 위를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물로 우리 이제 서울에 한 7배 정도 되는 그 면적이 다 오염이 된 상태라
1: 네.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야 저기는 생명이 살 수도 없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좀 뭐 방치했는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야생동물 돌아왔고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방사능은 여전히 있고요.
1: 아.
0: 근데 이제 폭발한 원전을 이제 이렇게 덮었던 거예요.
1: 네.
0: 그걸 이제 뭐 New Safe Confinement 그래서 줄여서 뭐 NSC라고 불리는데 그 구조물이 높이가 110m, 폭이 257m. 높이만 보면 10층 아파트 높이가 한 25에 30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40층 높이에
1: 네.
0: 거대한 구조물을 덮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여기다가 2022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한 달 동안 그 원전을 이제 지키는 직원들 뭐 인질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1: 네.
0: 더 충격적인 건 네. 그때 당시 이제 방사능 막 유출되고 이러면서 그 근처에 있던 소나무 숲이 그 방사능에 노출돼서 새빨갛게 말라 죽은 그래서 붉은 숲이라고 불리는 거기에다가 러시아군이 참호를 판 거예요.
1: 네.
0: 참호를 파니까 이제 뭐예요? 땅을 파는 순간 방사성 먼지가 다 위로 올라왔죠.
1: 네.
0: 그리고 뭐 거기 뭐 이제 뭐 차도 막 다니고요. 장갑차 이동하고 군인들 활동하고 이러니까 오염이 이제 재학생들 위험이 있다.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막 이제 저도 이제 뉴스 볼 때마다 그랬는데 작년 2월에 그 체르노빌의 NSC 그 이렇게 구조물 사고 난 그 발전소 덮어놓은
1: 네.
0: 거기를 드론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화재 발생하고 그래서 진짜 또 유출된 또 이제 제2의 체르노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 네.
0: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당시에 뭐 대규모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추가 타격이 있거나 근처에서 뭔가 이제 뭐 폭격을 하거나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면 구조물 자체 위험해지잖아요.
1: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사실 여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이 체르노빌 사고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전쟁으로 다시 위태로워진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와, 참 전쟁은 어떤 명분이든 반대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이제 최원연 작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있고 계세요. 2번이라고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아까 정답자 후니푸니님 뽑았고요. 그리고 앞서 4240번 쓰시는 분 선생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0: 주셨어요. 오,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코너 시작 전에 앞서 최원영 작가님 코너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고 정답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의 환경보호 운동의 이름은 아까 1번 제로베이스, 2번 제로웨이스트라고 보기를 드렸는데요. 2번 제로웨이스트가 정답이었고요. 아까 네 번째로 문자 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후니푸니님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번째로 주셔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설사 뭐 곡을 들어보시지 않았다고 해도 간단한 이름입니다. U2.
0: U2. 네, 네. 저도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1: 그렇죠. 네. 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락 밴드이고요. 무려 9년 만에 최근에 이제 신작 내고 돌아왔습니다.
0: 네.
1: 이번 앨범이 이제 혈기 넘치던 전성기를 연상시킬 만큼 이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도 돋보이고 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0: 네.
1: 올해 두 장의 앨범을 벌써 냈는데 올해 2월에 6곡짜리 미니 앨범 신작이죠. Days of Ash 그리고 냈었고 그리고 4월 3일에 또 한 번 6곡짜리 신곡들을 담긴

0: 미니 앨범 미스터 릴리까지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2월에 냈던 Days of Ash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미국 이민 단속국에 대한 이제 날선 비난부터 뭐 중동 유혈 사태에 대한 내용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냈었고 또 팝스타 에드시런도 참여시켜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영국의 일간지죠. 텔레그래프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수년 만에 가장 정치적인 앨범을 들고 투쟁의 바리케이드로 돌아온 U2라는 제목의 기사로 컴백을 환영을 했습니다.
1: 네. 아니, 이 설명을 들었어요. 도대체 그 보면은 사회 전성기를 연상시킬 만큼 사회 참여적 메시지를 냈다. 전성기 때 어땠길래 이런 평가를
0: 네,
1: 받나요?
0: 사회참여적 메시지 많이 냈었고
1: 네.
0: 특히 이제 이번에 데이즈 오브 애쉬라는 앨범에서는 심지어 지난번에 브루스 스프링스틴 얘기 말씀드리면서 스트리트스 오브 미니애폴리스라는 곡에서
1: 네.
0: 뭐 직접적으로 그런 아이스의 피해를 본뭐 실명 같은 것도 언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번에 최근 U2 앨범에서도 뭐 런에이굿이라든지 뭐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런에이굿이 사망한 날짜 1월 7일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사에 명시하는
1: 네.
0: 그런 굉장히 대담한 곡을 또 내놨어요.
1: 그 텔레그래프는 또 수년 만에 가장 정치적인 앨범을 들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 앨범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유투 어떤 음악가인가요?
0: 네, 1976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결성 50년이 됐네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결성이 되었고요. 4인조입니다. 보컬 보노, 기타의 디 에치, 그리고 베이스의 애덤 클레이턴, 드럼의 래리 멀런 주니어 이렇게 4인조로 구성이 돼서 50년 동안 한 번도 멤버 구성이 바뀌지
1: 아,
0: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1: 진짜요?
0: 대단한
1: 네.
0: 기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980년에 데뷔 앨범 내놨어요. 보이라는 앨범, 그리고 이듬해 October라는 앨범 내놨고 사실 83년도에 이 3집 War라는 앨범으로 영국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이제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요. 특히나 정치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사에 좀 적극적으로 담는 한편으로는 음악적으로는 또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이런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였었고요.
1: 네.
0: 1984년에 4집 The Unforgettable Fire라는 앨범 내면서 이 본인도 음악가이기도 하고 명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하는 브라이언 이노의 지휘 아래서 좀더 예술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사운드를 추구를 했고요.
1: 네.
0: 이때부터 이제 전성기가 쭉 이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퀸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나왔었던 그
1: 네.
0: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당대 정말 최고의 영미권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를 했었던 대형 자선 콘서트죠. 이 라이브 에이드에도 U2가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1: 유투가 아일랜드 음악가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라고요.
0: 맞아요. 아일랜드 하면은 뭐 영국 바로 옆에 붙어
1: 네.
0: 있지만 뭐 영국 음악가들은 굉장히 뭐 비틀스부터 아델까지 많은 팝스타들이 있었지만 아일랜드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거예요.
1: 옛날에 그 영화
0: 원스의 네, 맞아요. 글렌
1: 맞아요.
0: 핸사드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뭐 크랜베리스도 있고 웨스트 라이프도 있었고 뭐 시네이드 오커너, 벤 모리슨 이런 음악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사실 영국에 바로 인접한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팝스타들이 많지 않은데
1: 네.
0: 아일랜드 출신 음악가 중에서 뭐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수 있는 게 바로 U2일 것 같고요. 1987년에 더 조슈아 트리라는 앨범 내면서 아일랜드, 영국, 유럽 중심의 인기를 벗어나서 마침내 이제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U2는 콘서트의 제왕으로 또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U2의 전 세대의 콘서트의 뭐 황제격 밴드라고 하면 롤링스톤스를 빼놓을 수 없고 U2 다음 세대의 콘서트 그 스펙터클의 최고봉 밴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콜드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 네.
0: 콜드플레이 이전에는 뭐 U2가 뭐 단연 1등 밴드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 네.
0: 그 공연 연주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무대 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했던 Zoo TV 투어라는 이 전 세계죠. 월드 투어가 있는데요.
1: 네.
0: 현대인의 고립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대 위에 이제 수십 개의 텔레비전 스크린을 설치해서 각자 다른 화면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연주가 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1: 네.
0: 2009년부터 11년까지 했었던 또 360도 투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360 degrees 투어라는 건데 말 그대로 360도 형태의 무대, 원형 무대를 만들고 원형 무대 위에 엄청나게 큰 거리를

0: 대한 거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네. 이거 자체로도 이제 콘서트 산업에서 혁명적인 이런 아이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공연 하면은 이제 U2의 공연이 거의 탑5 안에 꼽히는 그런 네. 공연이었었고요. 그런 만큼 2023년에 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개장한 스피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신개념 멀티미디어 공연장이죠. 네. 이제 공연장 자체가 구형으로 생겼고
1: 앞서 저번에 한번 설명해
0: 말씀드렸었죠. 네. 이제 구형이 내부 벽도 전체가 이제 초고화질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외부도 초고화질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그런 형태의 공연장인데 네. 스피어 개장 공연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유투한테 맡겼어요. 유투가 거의 50년대 밴드임에도 네. 불구하고 뭐 다른 밴드나 뮤지션이 아니라 유투한테 맡겼고요. 네. 당시에 이제 유투 유비 악퉁 베이비 라이브라는 그 라이브 공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또 화제가 됐고 지금 또 SNS 시대의 숏폼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로 네.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무대로 화제가 됐었고요. 유투 지금까지 15장 정규 앨범 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미상 22번 받았고요.
1: 대단하네요, 22회. 정말. 네.
0: 로큰롤 명예의 전당 2005년에 이미 헌액이 됐습니다.
1: 설명 들었을 때 50년 동안 한 번도 멤버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부터 해서 네. 수상 경력, 최근에 스피어에서 공연한 것까지 정말 전설적인 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3집 워의 이제 첫 곡으로 실렸던 곡인데 Sunday Bloody Sunday라는 곡이에요. 오늘 이제 Sunday라서 특별히 준비한 것도 네. 있고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곡이고 U2를 아직까지도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블러디 선데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972년에 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런던데리라는 곳에서 비무장 가톨릭 교도들이 영국 공수부대에 총격을 받아서 총 28명이 사상한 그 정말 비극적인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걸 다룬 곡입니다. 이제 블러디 선데이 앞에 이제 선데이를 한번 더 붙여서 Sunday Bloody Sunday라고 지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10대 저항가요. 저항가요 톱10에 이제 수록이 된 그런 네. 작품이고요. 이 멤버들은 뭐 특정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종파와 이념 간의 벽을 낮추고 하나가 되자는 보편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 들이 많은데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참호는 바로 우리의 심장으로 파져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진정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날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던 게 일요일이었었고요. 네. 일요일은 또 예수님이 부활한 그쵸.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평화 를 일으켜내자. 우리의 지금부터의 전쟁은 전쟁을 향한 전쟁이다. 전쟁을 없애기 위한 마음속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곡입니다.
1: 네,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제목은 좀 무섭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U2의 Sunday Bloody Sunday 듣고 올게요.

0: 네, 유튜브의 썬데이 블루디 썬데이 듣고 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김수민 평론가로 추정되는 김수민 분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바나가 Smells Like Teen Spirit 공연하던 도중에 Sunday Bloody Sunday에 리프를 치기도 했었죠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파란파도님이 이미용 기자님 요즘 헤어스타일 멋있다고 소문났어요. 특히 헤어 칼라톤. 네, 이 소문 들으셨어요?
1: 저 처음 공식 소문입니다. 네, 네. 아유, 소문까지 날릴인가 모르겠어요.
0: 머리 색깔이 네. 약간 밝은 갈색입니다. 네, 네.
1: 순간적으로 연예인 된 기분인데 네. 감사드립니다.
0: 유튜브 영화에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요?
1: 네, 아무래도 뭐 들으셨다시피 이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멜로디나 보컬 같은 아름다운 측면이 있어서 영화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한 그 경험들도 많은데. 네. 1985년에 007 시리즈 골든아이 주제곡을 이제 티나 터너가 불렀는데 네. 이 곡을 작곡한 게 바로 U2의 보노와 DH 네. 보컬과 기타였었고요. 이 보컬 기타가 좀 이렇게 잘 뭉치고 이 네. 팀은 베이스 드럼이 잘 뭉칩니다. 그래서 앞서 골든아이를 보컬과 기타리스트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이 베이스와 드러머가 또 참여한 프로젝트 정말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1996년에 영화 미션 임파서블 1편 그 톰 크루즈가 이 와이어에 네. 매달려서 이렇게 네, 떨어지는 네. 거 있죠. 네. 그 테마곡 이거를 바로 U2의 베이시스트인 애덤 클레이턴하고 드러머 레리 멀런 주니어가 함께 연주를 한 네. 그런 버전입니다. 그리고 뭐 97년 영화 시티 오브 엔젤에는 또 If Gabriel's and His Angels라는 곡이 네. 실리기도 했었고 요즘에 이제 속편 개봉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6년 네. 1편 여기에도 또 U2 노래 City of Blinding Lights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네. 2021년 애니메이션 영화죠. Sing 2 여기에는 네. U2가 직접 이 Sing 2만을 위해서 Your Song Saved My Life라는 곡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고요. 와. 이 작품에 심지어 보컬 보노가 네. 목소리 연기도 펼쳤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이 왕년에 락스타였던 백발갈기의 그 사자가 있어요. 클레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목소리 네. 연기도 직접 맡았습니다.
0: 다시 한번 영화도 봐야 될 거, 음악들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테마곡도 그렇고 네. 유투가 연주했다고 하고 작곡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1: 네, 이 곡. 그건 뭐 정말 U2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슈아 트리 앨범에 실려서 U2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곡 With or Without You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With or Without You 듣고 올게요.

0: 네, 이집트의 With You or Without You 듣고 왔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이 보컬 보노의 목소리, 뭐 음악도 너무 좋지만 네. 이 정말 절대적인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인데요. 이 초기 U2 1, 2, 3집 담당했었던 프로듀서 제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스티브 릴리 화이트라고 네.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이분이 이제 보노의 목소리는 마치 프랭크 시나트라의 락 버전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U2의 음악 자체도 그 대단하지만 이 보노의 목소리만 가지고도 이 밴드는 명품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만큼 뭐 발라드 곡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준비했고요. 1991년에 발표했었던 원이라는 곡이에요. 독일 통일을 전후한 그 90년 말에 이 밴드가 직접 베를린의 한자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독일 통일이라는 어떤 화두도 있었고 또 멤버들이 지금 50년째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때 네. 이제 바뀔 뻔했어요. 이때 이제 정말 멱살잡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음악적인 견해차로 많이 싸웠었고 네. 이 독일이 통일을 된다는 사실 자체는 좋지만 사실 동서독 간의 이 어떤 과연 잘 섞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들의 염려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멤버들 간에 또 이런 반목 같은 것들 이런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네. 만든 노래가 바로 원 하나라는 그 곡이고요. 네. 하나라는 게 뭐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네. 사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희생하면서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서로가 희생하면서 담아가야지 하나가 될수 있다.
1: 네.
0: 유튜브의 원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난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주 좋은 한 주.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옛말에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변화해야 하고 거듭나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2: 네, 스스로 과거의 자신이 사울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3: 그렇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신 이후에 그냥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받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교수님 딱 분위기가 이대 교수님 같으십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딱 맞춤이십니다. 아니 그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시고 네. 지금 참 많은 생명들 받으실 텐데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참 신기하고 이쁘고 네. 그 생명들 받을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4: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네. 예,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요. 네. 환자분들이 자기가 믿지 않아도 기도를 네.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네. 어떤 식으로 기도해주세요?
4: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산모분과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산모분이 분만을 하실 때, 수술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산모도 잘 수술을 받게 해주시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 이렇게 아니 산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2: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찾아오는 산모님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응급실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모분이 이렇게 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경련을 하시나 그랬더니 임신 중독증.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모분을 제가 이제 경련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팔을 이렇게 묶고 네. 이제 그분을 처치를 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에서 난 아이가 1.5kg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30년 후에 네. 예. 그 어머니가 해준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1: 어머나.
4: 그래서 네이버에서 김영주 교수님이 아직도 이대 목동병원에 있나 네, 이런 걸 찾아보고 네. 저한테 와서 감사의 편지를 써주고 어머. 또 고맙다고 케이크도 사갖고 오고 그래서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1: 아유, 참 보통은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다음에는
4: 맞아요. 어머나.
2: 다 잊어버리고
1: 다 잊어버리고
3: 그러니까요.
1: 원래 크리스찬 집안.
4: 그렇죠. 아, 거의 크리스 골수 크리스찬 집안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 저기 교회도 두 곳이나 또 섬기던 그런 분이고 네. 시어머니도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 70세 때도 이제 전도 한 2,000명 하셨어요. 네.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네. 장로님이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런 분을 며느리로 맞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 있겠죠. 많이 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네.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 네.
4: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려들은 거죠 쉽게.
3: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4: 네, 하나님 만났고.

0: 보니까 교수님이 더 좋아하셨네요.
1: 아, 제가 더 좋아했어요.
0: 네, 보니까 더 좋아하셨어요.
1: 네, 제가 네 혼 만에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네,
0: 왜냐면 오, 안 그러셨으면 교수님을 이 남자 쪽에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 쉽지 않은 캐릭터셨을
1: 네,
0: 텐데.
1: 네, 남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0: 저는. 네, 근데 이제 또 좋으신가 봐요.
1: 네.
0: 이게 좋죠?
1: 좋아요. 외모가 좋죠? 얼굴이 뭐 아주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0: 포근하고 하시니까.
1: 포근하고 좋은 분이죠.
2: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아까 그 남편분이 엄청 따뜻하고 자상하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결혼할 때 조금 어렵게 결혼하셨다고.
1: 네. 어떻게 아버님, 저희 남편분이 좀 가난하셨거든요.
3: 아.
1: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부자였는데, 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반대하시고, 예,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건 아버님, 딸을 둔 아버님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0: 그렇죠. 내 딸 고생 안 시키는데 보내고 싶죠.
1: 아버님을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렵게 결혼했고요. 네.
3: 아버님. 아,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네 번 만나서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뭔가 약간 텀이 있었군요. 예.
1: 저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이제 뭐 좋아하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꺼려서 이렇게 했는데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3: 네. 멋지네요.
0: 예전에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들 땐 저기 입장에서 또 저 여자 측에서 그렇게 또 그런다 그러면
1: 그럼요.
0: 당연히 우리 아들은 그렇죠. 우리는 S대야. 그러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우리는 S대야. 왜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럴 수 있죠.
3: 아, 그러면은 그 막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
1: 네, 제가 만나자고.
3: 아, 완전히 쩔쩔 매셨네요. 네,
1: 아니 몇 개월 안 만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무슨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역시. 다시 만나자고 했죠.
3: 아, 역시 사랑의 힘이.
1: 네.
4: 예, 저는 김영주 선생의 남편인 박명걸이고요. 현재 중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선생이 저를 많이 좋아해갖고 뭐 지금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 문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수수께끼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뭐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요 그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번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빚보증 쓰신 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울 때였고 김영주 선생의 집은 비교적 그 윤택한 그런 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기로 한 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3: 그러면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쩔쩔맸으면은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마냥 행복하게 잘해드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책 던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우리 아버님요?
0: 아니요, 교수님.
3: 결혼하셔가지고.
0: 결혼 신혼생활 때 어떠셨어요?
1: 제가 3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고 신경질 내고 아니 우리 집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처지는 집이고 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간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계시고.
3: 아, 집에 들어갔어요?
1: 그렇죠. 집에 들어간 거죠.
2: 같이 모시고
1: 예. 그러니까
3: 쉽지 않았겠는데.
1: 예, 며느님이,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불편하고.
0: 그렇죠. 남의 집에
1: 또 밥 해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신경질을 많이 냈죠.
0: 어떤 신경질을 내줬어요?
1: 네. 그래서 뭐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남편을 근데
3: 잠깐만
0: 뭘 던져요?
3: 던지시고.
0: 뭘 던져요?
1: 아니 컵은 안 던졌고요. 네.
0: 네. 아 사람을 던졌어요?
1: 대게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3: 아, 그런 게 양호하네요.
1: 네. 그랬는데도 남편이 화내지 않고 잘 받아줬어요. 워낙 좋은 분이라서.
3: 왜 그렇게
1: 훌륭한 분이죠.
3: 다 받아줬을까요?
1: 그 트루 크리스찬인 거죠. 네, 저희 남편 지금 장로인데도. 다른 분들은 뭐 운전 이런 거 봉고차 운전 잘 안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0: 애들도 데리고 오고 네, 일찍 가서 설거지도 자기가 먼저 시작해서
1: 교회 설거지도
0: 네,
1: 하시고요?
0: 교회 설거지도 아,
1: 너무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시네요. 진짜 좋은 분
0: 훌륭한
1: 많으셨네.
0: 분입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참고 살았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경질을 내도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맞짱을 떠야 싸움이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경질을 내도 신경질이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주니까 이제 제가 사그러드는 거죠. 눈 녹듯이.
2: 결혼할 당시에 이제 아내가 말은 뭐 성당에 몇 번 갔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을 때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굉장히 신성적으로 순수해요. 김영도 선생이. 그래서 믿음이 어떤 그 자기의 간습대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화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얀 백지에 순수한 그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성수주일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의사들은 뭐 학회도 가고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우리 집이 좀 엄격한 그런 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순수해서 그냥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그걸 이렇게 했어요. 뭐 11조 문제라든가 주일 지키는 문제 같은 것도 그러고 또 뭐 인간적으로는 이제 뭐 박사학위라든가 또 뭐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그 산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응급 환자도 그러고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하고 밤새 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뭐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는 하여튼 기도하면서 뭐 기다린 거죠. 뭐 또 제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이라도 그렇고 뭐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이게 웃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을 이렇게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가정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영주 선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연수를 갔을 때도 그 주위에서 목사님이나 그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함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룹이 되고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어딜 가든지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동료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0: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또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신 당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또 사실 장로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네. 일관성 있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0: 그럼요.
1: 우리 네. 교수님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네. 거기서도 또 맞장구 쳤으면
0: 그렇죠.
1: 뭐 기독교인이든 뭐든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0: 그럼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네. 남편으로부터 네. 배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0: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이고 네. 서번트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서브한다 그러죠. 네. 네,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죠.
1: 네, 한결같은.
0: 네, 한결같은.
1: 끝까지 네. 헌신하는 네. 변함없이
0: 네.
1: 그런 믿음을 또 물려주셨어요.
0: 네.
1: 우리 크리스찬이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말로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또 이렇게 기질이 바뀌는 모습보다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
3: 그게 중요한 거예요.
1: 100번 뭐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100번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모습보다 한결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렇게 성품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야,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한테 감화가 돼서 제가 바뀌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네.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임신 중독증이 있어서 이제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라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은 그런 게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산모가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산모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 갖고 배에다가 이제 호수를 껴놓고 나왔거든요. 출혈량을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환자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배에서 분수같이 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주사 맞은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뭐 제왕절개한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산모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올라가서 밤을 새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새벽에 이제 12시쯤에 이제 12시에 1시 이때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날이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고 그 전날이 부활절 전날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우리 전공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환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변, 그러니까 환자가 좋아지는 징후가 소변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산모가 이제 조금 손을 움직이고 네,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환자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더 고생하긴 했는데 네. 그분을 살리고 나서 제가 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도들이 갖는 그런 작은 신음에도 네. 네,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2: 아, 하셨어요?
1: 네,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 안 다니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감명 깊어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그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1: 네, 하나님 저 제가 할 수 있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네, 그 이 환자를 위해서 제가 수술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수혈도 했고 다른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한 거죠.
2: 네. 지금 톤보단 그래도 좀 더 간절하게 했겠죠?
1: 그럼요. 지금보다 더 훨씬 간절하게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한 20년 그래요. 가까이 지난 거니까.
2: 거의 뭐 네. 눈물 흘리시면서 하셨겠네요. 네, 거의 눈물 매달리면서. 흘리면서.
1: 네,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너무 놀라운 게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는데 네. 그게 부활절 날 그분이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0: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어요.
1: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제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볼 때 이제 하루 제가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네. 기도 노트에 이제 그날 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쓰고 그 기도 응답 받았던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오늘 갖고 왔는데 네. 네, 이렇게 작은 양지 수첩에다가
2: 교수님 그 다 보이세요?
1: 네, 예, 다 보여요. 네.
3: 빼곡하다,
1: 예, 빼곡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
2: 보여주세요.
1: 한 거에 대한 네. 이제 그 답변했던 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노트를 이제 그 가운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네, 네. 예,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예, 하는데 그 환자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예, 무슨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징후 같은 걸 좀 주세요.
2: 예. 그럼 매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1: 네, 수첩이죠? 네, 한 번씩 나오는 수첩.
2: 그러니까 지금 몇 권째 쓰신 거예요?
1: 24권째 쓰고.
2: 24년째 네, 계속 쓰시면서 네.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네. 다 적으시고. 네. 아, 네. 여기 또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다
1: 네,
2: 적혀 있네요.
1: 성경 말씀도 있거든요.
2: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적으셔서 네. 아, 이걸 매년 우리 왜 연간 발행 나오는

0: 수첩에다가 이렇게 다 적으셔서 아유 2024년 건데 벌써 이렇게
1: 날이 됐어.
0: 네. 아유 참. 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 말씀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나의 생활 속에 있었던 많은 일어났던 일들이 재해석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를 이제 많이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잖아요.
0: 네네.
2: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 나오는 거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0: 네.
2: 노아도 120년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2: 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실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2: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0: 예.
2: 인턴 레지던트 때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미국으로 PhD를 이제
0: 네.
2: 내가 임신 두 번째 얘기 한 상태에서 갔을 때
0: 네.
2: 그때 인턴 월급, 레지던트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1: 아이고.
2: 네, 우리 아이가 좀... 딱 태어났는데 분유하고 기저귀 값이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0: 네.
2: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제 10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공부하러 갔고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포기했으면은 이제 아마 교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밤마다 보면서 빨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셔서
0: 네.
2: 그 다음에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네. 월급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0: 네. 장로님 미국 가셔서 어떻게 뭐 괜찮으셨어요?
2: 아, 그분은 PhD. 그분은 알아서 예. 사셨는데 저희가 힘들었죠. 그분 거기서 이제 월급도 좀 월급이라고 못하지만 학생이고 네. 등록금도 주고 이제 한 달 그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네. 문제였죠. 그래도 50만 원 갖고 생활을 세 사람이서 했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좀 굶지 않고.
0: 이제 곧 그 우리 CBS에서 인구 포럼이 이제 있을 네. 예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 가시죠.
2: 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지금 이 합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0: 아, 큰일이에요.
2: 네, 그래서 굉장히 큰일인데 네. 산부인과 의사가 본 저출산의 이제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0: 네.
2: 정부에 대한 제언, 출산에 대해서 임상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0: 네.
2: 제언 이런 걸 하는 장입니다.
0: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인구 문제 어떻게 뭐 사실 뭐.
2: 네.
0: 몇 가지로 해결될 일은 아닌데
2: 그러면, 네.
0: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2: 네.
0: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도 또 싱가포르도 경제적으로 강국일수록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2: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죠.
0: 우리나라 제일 심각하고
2: 네.
0: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고
0: 네.
2: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럼요.
2: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아기를 어렵게 갖는 산모들이
0: 예.
2: 아기를 이제 예, 또 어렵지만 또 시험관하기 이런 걸 통해서도
0: 불임가정들.
2: 예, 불임가정들이 예.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가는 과정 중에 너무 기뻐하는
0: 네네.
2: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흐뭇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0: 네네.
2: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고 저는 봐요.
0: 네.
2: 인생에서 자기가 갖는 즐거움과 목표, 뜻 이런 것 중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래서 그럼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참 누구는 안 생겨서 참 끊임없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2: 네.
0: 그 산모들이 참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던데
2: 그러면
0: 네. 뭐 시험관이든 뭐 인공이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생명은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이 생명을 지우고 싶어서
2: 맞아요.
0: 어떻게 하면 몰래 지울 수 있을까 막 이런 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0: 네,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2: 네.
0: 참 아기가 생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럼요.
0: 저도 4년 만에 첫 애를 가졌거든요.
2: 4년 만에.
0: 4년.
2: 네. 네.
0: 뭐 2년은 처음에 그냥 좀 미루자 했었고 가지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네.
2: 그 정자가 수백억 마리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통과해서 그게 수정이 돼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요.
2: 그게 굉장히 귀한 아기인 거예요. 그 태어났다는 그렇죠. 것 자체만으로도.
0: 아, 근데 진짜 보면 그 결혼 시기가, 결혼 적령기가 점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늦어지면서. 이게 불임과 또 저출산의 원인이 또 되지 않는가.
2: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죠.
2: 네.

0: 그리고 아이를 낳고 결혼한다는 것이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네.
0: 또 남들 사는 거 봤더니 뭐 TV 네. 틀면 맨 금쪽이 같은 애들만 나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엄마 머리끄덩이 잡는 것만 보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뭐 맨날 뭐 산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꾸 보이고.
1: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을 지금 많이 보여주려고 네. 애를 쓰고 특히 CBS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그 실험관 아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소수에서는 야 이게 사람이 그 아기 그 사람이 사람 그 만드는 거 아니냐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이제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자하고 난자 자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수정하는 단계부터 생명이 이미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자궁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나팔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좀 인공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는 게 다 생명의 그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행복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네. 특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령의 기둥을 세운 가정들이 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네. 축복되게 사는지를 네. 좀 많이 노출했으면 좋겠거든요.
1: 그럼요.
0: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옛날부터 팔불출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팔불출인지 모르겠어요.
1: 근데 요즘 좀 약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네. 약간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결혼도 약간 좀 증가했어요. 웨딩을 하는 그 율도. 아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지 않았나 근데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0: 주변에 좋은 남자 의사 있으면 하나 자리 하나 줘.
1: 네, 남자 의사는 이미 다 장가를 갔고요.
0: 그죠? 매물이 없어, 매물이.
2: 맞아. 남자 의사들은
0: 이제 나오면 나가.
1: 네, 여자 의사는 부동산에 오히려 많고. 네.
0: 네.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1: 네, 저에게 하나님은 그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는.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도 때로는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들어주실 걸로 제가 확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네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숱하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대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0: 예, 교수님도 뭐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테고
1: 네.
0: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출산과 뭐 과정을 이루는 일에도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될 테고.
1: 아, 그럼요. 그쵸?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예, 지금 또 아까 아기를 받으실 때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 태어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임하는 그 축복이 그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기를
1: 그렇죠.
0: 소망하는 저는 사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아기도 받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 의사도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헌신적이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0: 생명의 가치를 높게
1: 존중을 하고
0: 존중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의사 선생님들 화난 모습 안 보고 이제 서로 다 좀 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아,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다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면 우리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남이 하는 방식으로 키워선 안 되고 내 방식으로 나니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들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조한데 지금 아이 임신할 사람들도 아, 남들이 저 정도 하는데 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기 때문에 맡겼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 내 여건에 맞게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네 맞습니다. 많은 생명을 받아보셨으니까 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교수님께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산모들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들이 출산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모든 젊은이들 만나면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거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내 몸이 아플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 네. 모든 여성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출산을 해왔고 네. 또 이렇게 다 건강하게 아이들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출산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네. 그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왜 아픔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낳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많은 산모들에게 그런 좋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네. 또 산모일 때부터 좀 기도를 해주셔서 네. 우리 산모들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담고 있을 때부터 설레임과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설레임으로 기쁜 10개월을 보내고 네. 기쁜 생명의 탄생으로 네. 아주 기쁘게 아이를 출산해서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을 가지고 네. 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출산을 앞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주시고 네.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교수님 또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가져 보겠습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삭, 온유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짐 캐리 주역의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짐 캐리는 몰아치는 삶에 지쳐 모든 일에 노라고만 외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자기개발 세미나에서 모든 것에 예스라고 대답하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은 무조건 예스만 외치며 살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긍정하기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걸까요? 이 영화를 보면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골호인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줏대 없이 두루뭉술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처럼 매력 없는 사람도 없지만 반대로 모든 일에 긍정하기만 한다면 자칫 무골호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무골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갈 시조 중 하나인데도 토스트집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심지어 그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대목에서도 이삭은 무대의 정중앙보단 주변부에서 서성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인식이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의 인생 전반부를 세 부분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체로 연약하게 묶여있는 어린 아이의 이미지들을 보아왔고 당연히 이삭이 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단서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이삭보다 딱 100살이 더 많죠. 만약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늙은 아버지의 힘 없는 손쯤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엉망진창이었을 테니 정말이지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순한 양처럼 이삭은 순순히 붙잡힙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삭이 저항했다는 언급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늙어서 떠날 때가 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종은 예비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내 신부라니 적잖이 당황했을 테지만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첩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음에도 이삭은 평생토록 리브가만을 사랑했다는 점이죠. 자신이 고른 신부가 아니었지만 이삭은 리브가만을 평생의 반려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 이후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삭에겐 두 아들이 생겼죠. 큰 흉년이 시작된 어느 날 이삭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랄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이곳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고, 마침내 그곳 주민들을 위협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랄의 왕은 너무나 거대해진 이삭의 부족을 부담스러워하며 쫓아내버리기로 합니다. 마을 밖으로 나온 이삭 부족은 골짜기 근처에 자리를 잡고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긴 우리 땅이니까 우물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떠났죠. 멀지 않은 곳으로 옮긴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참았지만 두번 참으면 안 되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수적으로 유리한데 밀어붙일까요? 종들의 목소리에 이삭은 이번에도 우물을 그냥 넘겨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화라는 이름을 붙였죠. 세 번째 이동한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어김없이 샘물이 터져나왔지만 종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종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우리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인생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때에도, 물론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지만, 이삭은 순순히 묶여서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보단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요. 쫓겨난 곳에서 열심히 판 우물을 무려 두 번이나 빼앗겼을 때에도 이삭은 순순히 내어주며 다툼과 불화를 피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순순했던 걸까요? 혹시 이삭은 지금 이 상황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고 심각한 일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면 자신의 줏대나 소신 없이 그저 남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쁜 언제나 웃으며 괜찮다라고밖에 말할 줄 모르는 무골 호인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주관 하나 없는 물렁물렁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 오더라도 바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보단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복수하려 들기보단 부드럽게 반응하죠. 이삭이 보여준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그저 이삭의 타고난 기질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하시고 살아계시며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을 묶으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하게 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들판에서 기도할 때 만난 여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랄 주민들의 행패에도 온유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과 기다림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발휘할 수 있었던 온유함, 내가 무언가 해내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나타냈던 그 온유함을 우리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온유함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이 시대에서 온유함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한 경쟁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더 강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죠. 이런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간다 라는 말은 멋있기보다는 무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이 세상은 부드럽고 배려심 있고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사람보다는 강단 있고 대를 위해 기꺼이 소를 희생하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더 따릅니다. 특히 결정권을 가진 리더들에게 그러한 덕목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유하게 살라고요? 그건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주요 인물 중에 이삭처럼 존재감 없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삭이 만약 첩을 거느렸더라면 부족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물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성경 인물들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주목받고 비켜주는 사람은 잊혀질 뿐이죠. 재벌이나 정치인, 정상급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는 소박하게나마 의미있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호승심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누군가 승리한다면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주목받으면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 위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내가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하며 다툼과 불화의 몸을 던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때로는 전혀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나와 상관없는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한 번은 패배를 맛보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우적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사람들은 땅으로 대표되는 자신

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거머쥐기 위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 사람들과 다투느라 피땀 흘리고 상처받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그러니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유하게 살아가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삶으로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며 환호했습니다. 여태껏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위대한 왕국을 다시 일으키리라 기대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대로 군대를 일으키시기는커녕 너무나도 무력하게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묶여 제단 위에 올려졌듯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묶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죽으신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망을 무찌르셨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다툼과 불화 대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는 온유함을 선택했지만 그분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던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것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듯이 그분은 온유함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셨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선하시고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을 드러낸 이삭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용기를 얻어 예수님과 이삭이 보여준 온유함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욕보일 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했는데, 심지어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 우리는 불붙는 듯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지고 억울하고 심지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온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렵고 예상치 못하고 부당함을 느끼는 순간마다

0: 강하고 냉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 확신하는 우리는 온유함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는 달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괴롭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예수님의 온유함에 응답하신 것을 증거 삼아서 기꺼이 온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온유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 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2: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1절에서 2절과

0: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시리즈 25번째 강의이자 믿음의 그릇 6번째 메시지 만민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자라고 잘 성장하는 그릇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그릇이 깨어지고 그릇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힘을 얻고 국가와 민족도 방향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만민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초신자들이나 또 오래된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언어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은혜의 자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는 우리 성각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또 대한민국이 가진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이라는 독특성이에요. 우리는 한자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다 쓰는 민족이에요. 세계사에 별로 없는 그런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집은 뭐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런 뉘앙스를 그 히브리 원어에 거의 제일 가깝도록 잘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요절이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모든 족속과 은어와 백성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아주 강고하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의 표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표상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표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주님이 구원자이신 줄 믿고 주님의 진리에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그 이방인은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걸러내시리라 하지 말며, 구별하고 아니다리 하지 말며, 그 다음 뭐냐면 고사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건 같이 읽지, 여러분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 고사는 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환관들과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가 새롭게 있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연합하여 예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과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완전한 인사이드가 되어가지고 예배할 수가 있다. 이걸 신학의 창으로 해석을 하면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오래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교회 생활하고 익숙하고 몇 대째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형편없이 처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축복의 근원이지 축복의 대상이 아니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명 주셨어요. 사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의 표상이 되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도 사명을 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변화된 이방인들이 15만 3,600명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미셔너리 이스라엘의 삶을 잘 살았던 시기가 솔로몬 시기였어요. 그런 어떤 표상을 줘가지고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들, 너희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 너희가 안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 함께 하나님의 연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서 10년, 20년 우리끼리 참 뭐 너무 호흡이 맞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 아, 세계 선교 우리도 다 못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냐? 이제 이런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분들. 또 하나는 나는 뭐 되겠나? 응?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는 환관 같은데, 나는 이방인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 정도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이나 환관과 내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선포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럴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데, 그리고 자라난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는 연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연합합니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이 되면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와 인관에서 나의 구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구원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의,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생각과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중이 있다.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다고 생각해요. 어떤 죄는 가벼워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 예를 들어서 흉악한 범죄나 경악스러운 죄나 살인이나 이런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보면 죄에 대한 경중과 범주가 따로 없어요. 그냥 죄는 다 죄예요. 적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고 욕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인 자라.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영적 살인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든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잘못이고 어두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나의 구원의 진리, 나의 의라는 어떤 뜻인가? 우주 꼭대기에서 보면 우면산 300m나 저 에베레스트 8844나 8800m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 꼭대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죄의 삭슨, 죄의 종류가 어떨지라도 거기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피조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물리학의 법칙이 있고 해부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지으신 중력의 법칙을 안 믿고 비웃고 30층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발을 내디리면 그냥 우리는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을 깨뜨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화학적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우리 고주망태가 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우리 자기 생각으로 뭘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구원방식,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방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으며?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것 같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은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죄성을 스스로 극복하려면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의 잔재를 파쇄시켜야 되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소에 개입하셔가지고 주신 그 은혜, 앞에 53장 6절 이사야 53장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감당이 안 되는데 보혈의 능력으로 세마포와 흰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 구원의 신비,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법칙을 모르고 똑똑하면 똑똑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강남에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법칙을 모르는 부자는 부자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비교하면 인간의 구원 방식은 행위, 노력, 공로주의, 자기의 도덕성, 종교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과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방식은 바벨탑처럼 인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늘의 황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방식을 우리는

믿는 것인가?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는 아, 육신의 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이 영적 가족, 영가족 이게 연합해야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찬송을 했으면 회중 찬송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가사 가운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의로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연합하되 어떻게 연합하는가? 연합하되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지고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연합된 성도들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신비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연합의 큰 의미를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닫고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마시고 소멸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만 허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 분리, 차별 모든 담도 무너뜨렸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된 담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의 화해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님 중심의 기독교의 구원과는 예수님이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연합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구원은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나 개인으로 시작합니다만, 나의 회개, 나의 믿음, 나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그 믿음은 결코 나만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하도록. 크게 우리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 유대인은 헬란,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종이나 자유인 하나는, 여기 종은 완전히 숨쉬는 짐승의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 완전히 차별이 있고 남자는 여자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다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나만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의 집에서 만민이 예배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는 구원관이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안아주신 본당에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기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교회 처음 온 분 오래되면 다 모여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더구나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진리가 이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막 좀 세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뭐 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이동포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전통인데 그걸 깨기가 쉽겠습니까?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 성전이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야. 여기 너희들만의 이익과 너희들만을 위해서 주신 거냐. 나의 자기만 생각하는 성전은 그것은 강도의 굴혈이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 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아 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가 뭐예요?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오염된 것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많이 어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극복하지 못할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차별을 극복해야 돼.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해야 돼. 오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경과 성별, 지위, 나이, 인종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견이나 자기 교만이나 오만이나 자기 선입관이나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이방인 딱지로 붙이는 이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만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8절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은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또 모아 그에게 속할 백성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될 사람들, 소위 2033-50 비전을 이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모일 백성들과 이미 모인 백성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열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인가가 중요하지도 않고 먼저 된 자들도 배타성이 없이 겸손하게 나중에 모인 형제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합이, 이 연합지수가 우리에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적용 한 가지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액션 플랜인데 적용이 뭐냐? 오늘 적용 이렇게 말해. 시작. 연합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쏟아진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믿음의 그릇이 자라나도 이게 깨어지고 쏟아지면, 오늘 이 연합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쏟지 말아야 하고 이걸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영적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합의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당시 강의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나무 그릇이 있는데 다 좋아도 한 판지를 가지고 나무 그릇을 만들 때에 12조각 정도 가지고 만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1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가 연합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오랜만에 한번 보세요. 저 은혜의 물이 얼마나 푸르고 푸릅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다른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연합하지 못해 하나가 저게 합류하지 못하고 낮아져 버리고 연합지수가 낮아져 버리면요, 저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주님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연합지수 높여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 품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별이 없는, 차별을 극복하는, 다름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전 세계 교회 앞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광경이 쉽지 않은 광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유무식 차별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신 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를 빼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 정신을 망각하고 이걸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연합의 갑판 위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연합의 갑판 위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는 그냥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예요. 그냥 막 서양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에피타이저, 메인 앙트레, 디저트를 따로 먹잖아요. 우리는 그냥 때려 먹는 거예요. 그냥 비빔밥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그릇도 커요. 김밥도 그냥 때려 그 안에 오만 것 다 넣어가지고 때려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보따리 문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 오만 걸 다 잡아놓고 보따리 문화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된 이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의 이 역사와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양반과 상민을 기독교 정신으로 극복한 이 축복이 이번 세계복음전맹총회를 통해서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우리 성도들 일조하고 이걸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은혜로 연합하여 믿음의 갑판 위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가운데 내 주의 나라와 찬송 가운데 2절에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아키사 늘 보호하시고, 4절에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고,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고, 이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의 교회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큰 차이를 극복한 연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발전되어 갖고 이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바탕한 강력한 복음의 연합 벨트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연합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의 르네상스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연합의 갑판 위에 올라가지고 연합의 원팀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0: CBS
1: 문득 당신이 물었다.
2: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1: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3: 해가 드는 나라에서
4: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5: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2: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0: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가 죄인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2: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2: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지어봐요. 굉장히 소소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죄인이라고까지에는 좀 몇 번 실수한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 장로교 신조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인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전적 타락이래요. 전적 타락. 아, 뭐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뭐 부족하죠. 좀 잘못됐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근데 뭐 전적인 타락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경험하기에 성도님들이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이 복음의 요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워 아는 거, 아는 거랑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다음 복음의 요체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겠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크라운, 왕관을 씌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그 말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 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엘로힘 안겔로스, 그러니까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갖다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쓸 수 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다른 번역본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목적은 명료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엄과 영광으로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졌는지를 믿어야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습이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단 말은 히브리어 보면 또 점이 가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어 우리에게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워 피조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적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들을 권념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게죠. 권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비지테이션입니다. 방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서 방문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가졌던 원래 존엄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겁니다. 아멘? 네. 사실 그 아담의 때에 죄와 타락 이전의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아담을 자꾸 이 정원지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동산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잘 보면요, 거기에는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짓다는 게 그냥 장명을 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 어구인데 어떤 존재의 특질을 발견해 그 특질이 꽃피도록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예,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딱 봤는데 그 코끼리의 특질이 있잖아요. 그 특질과 특성을 파악해서 코끼리가 정말 코끼리가 될 수 있도록 코끼리를 양육하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사과나무의 특질과 특성을 알아 사과나무가 정말 사과나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끌어내주는 일을 했던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아담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 그의 잠재력이 완전히 현현한 상태인 거죠. 제한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IQ가 한 8, 900 정도는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리미틀레스인가 그래요.

한계가 없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10% 이상을 쓰고 살기 힘들어져. 10% 20% 이상을. 다 이게 뭔가 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어떤 알약을 먹으면 그 잠겨 있는 게 터져서 뇌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노숙자 같은 정말 삶의 패배자가 그 알약을 손에 얻게 돼가지고 뇌를 다 쓰게 되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농담 같은 이 영화가 어쩌면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담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던 영광과 존엄을 완전히 현현하고 살던 사람이었고, 인간의 죄와 타락의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영광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파괴하는 일로서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정원이 있죠. 동산이 있죠. 가정이란 동산이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란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 사람의 특질과 부르심과 목적을 파악해서 그것이 꽃피도록 불러내 주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의 삶을 걷는 아담이에요. 근데 그 존엄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잠겨 있어서 다스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걸 불러내고 끌어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있는 특징과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이 목적을 이루도록 끌어내주고, 이런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채로 우리의 동산에서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겨우 끼어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살고,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엄과 영광의 관을 잃어버린 타락한 망가진 인간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 연장에서 볼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믿어갈수록,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존엄과 영광으로 관쓴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원을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의도와 원래 우리가 가졌던 가치와 기능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수록,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저냥 괜찮아 보이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불만족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옛날에 원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오나라 왕에게 패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오나라 왕이 나름 이제 선심을 써서 이제 포로에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나름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다 베풀어줬어요. 근데 이 구천이라는 이 왕이, 원나라 왕이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원나라 왕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뭐 비단 옷과 뭐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나라 왕이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장작더미에서 장을 잡니다. 매일. 이게 뭐예요? 와신이에요. 와신. 몸을 장작더미에 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불편함 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내 원래 자리가 아니야. 난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어 지금. 상담. 그 쓸개. 쓸개즙을 먹어요 매일. 얼마나 씁니까? 쓸개즙을 먹고 장작더미에 자면서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난 돌아갈 곳이 있어. 이건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야.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 그건 나의 왕관이야. 내 존엄과 영광이야. 그래서 결국 와신 상담을 해서 그가 오나라 왕에게 빼앗겼던 걸 되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은, 죄인됨의 인식은 마치 와신 상담과 비슷한 걸 수 있어요. 그것은 원래 형상과 원래 부르심과 원래 우리의 완전히 현현된 가능성들, 잠재력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라고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게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떨어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게 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질투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맨날 질투한 뭐예요? 삼각관계. 그 질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원래 내 건데 그게 뺏겼어. 그게 질투입니다. 고려청자예요. 10억 원짜리 고려청자예요. 근데 누가 그 고려청자에 김치를 담궈갖고 김치통으로 쓰고 있어. 그때 느껴지는 거? 그게 질투예요. 아멘? 여러분 고려청자임을 알 때만 여러분 스스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받아들일 때에만 나를 그곳에 가두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 자기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 진정한 질투를 갖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되 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포를 믿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걸 믿으면 와신상담, 이게 뭐예요? 회개의 심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두 축은요, 하나는 죄에 대한 혐오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의 존엄에 대한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를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혐오를 아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의 진정한 존엄을 믿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파워풀한 엔진으로 우리 안에 켜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가 우리 안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죄에 대해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죄에 대한 혐오가 우리 안에 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와신상담이 여러분 삶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력발전이 뭡니까?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수력발전이에요. 이 죄에 대한 혐오와 이 존엄에 대한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대비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낙차를 일으킵니다.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첫 번째, 자기가 돼지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라는 순간, 그걸 기억한 순간 뭐예요? 이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는 순간 뭐예요? 여기가 머물 자리가 아닌 걸로 보인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반지와 새 옷과 신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는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자기 격려로 끝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변혁의 에너지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순 없어. 내가 돼지주엄을 먹고 살 순 없지. 할렐루야. 자, 이 혐오와, 죄에 대한 혐오와 자기 존엄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의 대비가 강할수록 우리 안에 추진력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던 텐트의 중앙입니다. 구약에서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학자는 파란 불빛으로 임했다는데, 왜 무슨 기준으로 파란 불빛으로 임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아마 야,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뵙는 아련실인데 막 들어가면 뭐 상아로 막 치장이 돼 있고

계곡 같은 대리석으로 치장이 돼 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향기도 굉장히 좋고 아마 이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정작 1년에 한번 지성소를 향해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진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년 제사장들은요 양의 피를 뿌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세척하란 명령이 없어요. 몇백 년 동안 매년 양의 피를 뿌렸으면 예, 저희가 옛날에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에서 구매해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각 나팔 양 자르면 이 속에 피가 있잖아요. 이걸 잘 세척해야 돼요. 근데 이 업자가 이상한 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냈어요. 그 피가 엉겨 붙은 냄새가 꿀 속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똥강 나팔이라고 불렀어요. 그 냄새가 막 10년 동안 불 때마다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똥강 나팔 정도가 아니고 지성소에는 수백 년 동안 피가 계속 뿌려졌어요.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데 그 어두운 곳에 곳곳에 피가 막 얼룩져 있었을 거예요. 뭐랄까요? 영어로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뭐예요?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피는요,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죄와 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은 뭐예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이 잘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근데 지성도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죄와 그 기괴한 죄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희한하게 금으로 된 법궤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죄성으로 파괴돼서 얼룩져 있는 아주 기괴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그 아주 모순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뭐요? 우리의 삶을 얼룩지고 파괴하는 우리의 죄와 죄성을 그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대면하여 보고 근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존엄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보게 되고 그 괴리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순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신앙의 자리다 이겁니다. 아멘. 이 죄가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 죄는요, 여러분 죄성과 악은요, 은폐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악도요, 본성적으로 나는 죄입니다, 나는 악입니다 하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죄도 악도 아니에요. 모든 죄와 악은 은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은요, 날 잡아잡소 하고 그 자리에 보이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은폐성을 가지고 우리와 공존하고 있어요. 한나 아른트라는 유명한 사회과학자가 있어요. 정치철학자인데 그가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 최악의 현장 중에 하나를 스터디하면서 인간의 악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악에 대해서 이 한마디의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악의 평범성. 인간의 파괴적인 악은 굉장히 평범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은폐하고 굉장히 평범한 형태로 우리와 공존한다는 거예요. 악은요, 깊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악은요, 너무 평범해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요, 우리의 죄와 죄성도요, 굉장히 평범한 상태로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 평범해 보이던 악을 민낯으로 만나고 그 은폐되어 있는 죄를 민낯으로 만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6: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일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아주 많은 것,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것, 평소엔 귀한 줄 모르다가 그 흔한 것이 자취를 감출 때 우리는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오늘날 멸종 위기 동물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을 때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5월의 첫 주일 5월 3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조찬미와 오벳이 함께 부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무엔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들으면서 이어갑니다. 매주 주말에 서울집에 왔다가 근무지로 가는 길에 CCM 듣는데 처음 인사드립니다. 5210번님 처음 참여해봅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939번님 5661번님께서 내가 꿈꾸는 그곳은입니다. 신청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너무 좋은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처음 인사드린다는 사연이 많으니까 제가 또 기대감이 불끈불끈 생기네요. 네. 오늘 처음 문자 사연 하시는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배송이의 노래예요. 내가 꿈꾸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러 노는 건데요. 요즘은 가운데 큰 용수철이 있는 것도 있어서 혼자서 탈 수도 있지만 두 명이 마주 보면서 타야 재미있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안성진 주리의 목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 같이 들었어요. 2786번님이 다른 사람의 사연 들으며 함께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사명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학업과 직장과 또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만저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찬송가 밴드의 노래 먼저 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박성욱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밤 건너가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라디오, 레인보우 앱,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남겨주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비밀글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 듣습니다. 토요일에는 CCM 캠프 인기곡, 주일에는 조이포유 채널 전체 인기곡을 만나보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곡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자,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짐니의 노래가 있고요. 아, 역시 예. 은혜가 또 차트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어느 팅 예배 캠프의 주 안에서 기뻐해, 아, 이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곡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주간 인기곡 조이풀 채널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 곡 소개해드렸어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주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짐니의 노래였고, 그 사이에 은혜 손경민의 곡이었는데 평소에 듣던 것과 좀 달랐죠? 네, 최근에 손경민 그리고 그 가정에서 발표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앨범에서 있는 그 가족들이 함께 부른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하트가 모이면 CBS 뮤직 차트가 되어 일주일마다 집계가 되는데, 가요, 팝, 그리고 CCM 세 개 분야를 매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주실수록 이 차트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니까요. CBS 레인보우 앱으로 선곡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트 누르기 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9086번님, 주님여 이산을 꼭 잡고 가소서 신청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인가요? 큰 고민은 없지만 남편과 성격이 너무 안 맞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인지 헷갈려서 한때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거든요. 딸도 지 아빠를 닮아서 좀 많이 냉정한 성격이랍니다. 이래저래 저는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셨어요. 가정 내에서 소통의 방법들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죠. 사람들은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하죠. 네.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근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 성격이 안 맞고 또 대화가 좀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화가 안 통할 때 대화를 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을 느끼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나의 평안과 화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정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CCN 캠프 오셔서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러면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혜로운 말씀 또 위로의 기도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신청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395번님 정답 땡땡. 구직 중인데 구직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기도하시고 구직활동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하시면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실 거예요. 8022번님 5월 8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끝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아마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일 텐데요. 그죠? 제가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크룩스의 노래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면서 노는 건데요. 요즘에는 가운데에 큰 용수철이 있는 것도 있어서 혼자서도 탈 수도 있지만 두 명이 마주 보면서 발을 구르면서 해야 재미있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1정답 2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속 놀이 중에도 이게 있지요. 근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네, 이거는 놀이기구로 쓰는 거. 네,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얼렁얼렁 참여해 주시고 정답 두 글자인데요. 딸랑 두 글자 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마커스의 노래 듣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향기로운 나무의 노래 들었어요. 그 앞에 마커스의 감사함으로는 좀 대조적인 음악 스타일이죠. 네. 뭐 밴드 사운드에 여러 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참여해서 싱어들이 채우는 노래도 좋고 또 이렇게 작은 간소한 연주에 또 차분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도 좋고 네. 어느 곡이든 CCN 캠프에서 나오면 좋은 곡이죠. 주영광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인데요. 이 곡은 유은성 씨가 불러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주영광 씨가 원곡자입니다. 더 먼저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을까요?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나의 주인 되소서, 유은성과 박유환이 함께 부르고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양쪽에 앉아서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며 노는 것, 시소입니다. 시소. 정답 보내신 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6: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7: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조수아의 음성으로 어린 아이처럼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에덴 패밀리 밴드, 어린아이와 천국, 그리고 좋은 씨앗, 우린 아이들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들 이 시간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저희가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이님께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하셨죠. 솔로몬님,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소풍 가고 싶으시다고 빨리 병 낫기를 기도하며 전신갑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3803님,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난 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침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김명식의 찬양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리사랑님도 요즘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칭찬 칭찬 해드리겠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써주셨어요. 함께 하시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 강수호 배우님, 꽃길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길을 만드시는 주, 앞서 김상진, 옆에 있을게, 김명식의 새벽기도, 그리고 김단비가 부르는 전신갑주, 신청곡 이렇게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님, 오늘도 보혈의 평강이, 기적의 간증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유기님도 축복송 들으며 지난날의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은하수 구스롱님, 오늘 집에 6살 손주가 아빠랑 놀러 온다고 해서 대청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첫 손주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단비님도 찬양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음성과 그리고 자녀 들어야겠죠. 김효한의 찬양입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정말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며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여서 더 가슴 뭉클해지는 것 같고요. 조찬미 씨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도 너무 귀한 부모의 기도 제목,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제 1부 끝곡으로는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역시 5월에는 가족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준하와 나, 앞서 조준모 숲속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함께 보셨고요. 자, 주일에는 묵상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하용조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감사의 저녁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함께 나눌게요.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자녀를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보하고 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을 사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물러서서 이해하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만 보고 훈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본래 서로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경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경험이 짧은 자녀가 부모에게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인혁,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연이에게 들어보셨고요. 조정훈, 이에스더, 황수아, 플룻 연주까지 함께한 찬양하는 가정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께서 이삭 줍기로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전해드릴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신청곡 다시 남겨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부흥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꿈쟁희선님께서 희소읍의 예수의 길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남궁 송옥의 아브라함, 그리고 부흥한국 싱어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희소배 예수의 길 전해드렸어요. 라니정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또 교역자분들 특송하셨는데 아주 아주 은혜가 되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은 Can River Day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발론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하신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장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요. 아이들 목소리가 살짝 들어간 곡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앞서 해외 찬송가로 게이더 보컬 밴드 에터 크로스 아발론의 캔 리버 데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노 연주곡 준비했어요.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옵니다. 이 찬송은 원래 1965년 대한기독교 장로회 제50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총회 기념가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장으로 있던 김재준 목사가 가사를 썼습니다. 이때의 곡은 당시 연세대 교수인 나운영 장로의 작품으로 불렸지요. 이 곡은 청년 찬송가에 수록되었다가 1967년 개편 찬송가가 편찬되면서 이동훈 교수의 곡으로 바뀌어 수록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편 찬송가 편찬 시 그 편찬위원이었던 이동훈 교수에게 위촉하여 작곡되었는데요. 이동훈 선생님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훌륭한 합창 지휘자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장궁 김재준 목사는 함경북도 경흥 태생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십니다. 김재준 목사는 중동고등학교와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를 나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피츠버그의 웨스틴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2년에 귀국하여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조선어와 성경 그리고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만주 용정으로 가서 은진중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일했지요. 그리고 1940년 서울로 돌아온 김재준 목사님은 경북 영일 출신의 광산가 김대현 장로의 도움으로 조선신학원을 설립했고 해방되던 해까지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신학원은 미군정 때 한국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6.25 전쟁 때 부산 피난지에서 정식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후 김재준 목사는 윤인구, 함태영 목사의 뒤를 이어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설립을 선교사의 주도권과 보수주의 신학 사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한국교회의 자주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로 불리고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비롯하여 독재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께서 찬송시를 쓰신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

0: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0: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4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갖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소서. 에스라 선지우자와 같은 학자의 지혜를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청년 세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소서. 다시 예배당에 아이들이 북적이게 하소서.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문화들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 컨텐츠가 개발되게 하소서.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복음의 고귀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찬송가 552장 듣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콰데스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에바다 남성 합창단이 부릅니다. 이어서 필그림 앙상블이 전합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0: 성경 낭독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느헤미야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파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스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하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불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비아와

삭굴과 세레비아와 스바냐와 호다야와 바니와 분이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파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앗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베아스와 무술람과 헤실과 모세사벨과 사돗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하난과 아나냐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르헤스와 비라와 소백과 르훔과 하삼나와 마세아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망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추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경 낭독, 느헤미야 10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81장 듣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CBS 합창단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람 월십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임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탁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네 개의 강력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네 개의 동사는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내성적이고 여린 성격,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강점과 약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이 마주할 고난의 궤적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한 인생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그 시대의 아픔을 짊어질 선지자로 미리 구별하여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지으시고 주의 일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도 아주 깊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며 어떻게 도우실지도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주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의 뜻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주의 일 하도록 부르셨지만 예레미야의 반응은 처음에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말 못한다고 쭈뼛거리는 예레미야가 용기와 힘을 얻도록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리고 말솜씨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사케드입니다. 사케드가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러 하느라.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해 보면 지키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소케드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케드라는 살구나무와 소케드라는 지키다, 지켜보다는 동사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 유희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에서 살구나무인 사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비슷한 발음을 가진 지켜보다라는 동사 소케드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깨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끓는 가마를 남 유다를 향해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불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첫 번째 말을 잘 하지 못했고 둘째로는 글도 잘 쓸 줄 몰랐습니다. 설교문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하나 잘 못 만드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는 설교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여러모로 미숙하고 어설프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공부도 하게 하셨고 말도 거침없이 하게 하셨고 글도 어떤 주제든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힘도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합니다. 보면 17절 18절을 보시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높 성벽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언젠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새 기둥같이 튼튼하게 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놋 성벽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책임

0: 던져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여러분 각자 각자의 주어진 믿음의 길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473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박은경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5월 4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박신화 콰이어가 부르는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이어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개신교계 사회선교 단체들이 노동의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연대하기 위한 거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개신교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며 이윤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일터 조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 회복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에 나선 뒤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고 처음 열린 세계 노동절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과 복음을 나누는 기대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양시 동안구 세중앙교회 앞마당에서 열렸으며 교인 약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에는 연령별 맞춤 전도가 진행된 복음존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축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섬김과 국내외 선교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세 단체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의 주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후보자의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극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9회 세계 여성교사 대회를 개최하고 여성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엔 해외 파송 여성 선교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교사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와 다양한 특강, 쉼과 찬양의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0: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교적 교회에 대해 쭉 배워가다가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또 배운다, 그래서 쭉 요한복음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지 이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이 전체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자, 큰 첫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으로부터 배운다 라면서 살펴본 네 번째 시간에 일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복습하고자 합니다. 더 나가기 위해서. 작은 첫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항상 샬롬, 즉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오염이 점점 확대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리처드 보컴 같은 학자는 요한복음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로 영광을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학자가 아니라도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클 고먼, 움직이는 포도나무,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과거에 소개했잖아요. 저 두 책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새롭게 읽기, 저 책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네, 좀 어려운 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움직이는 포도나무는 여러분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이클 고먼, 저 움직이는 포도나무 책을 쓴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요. 요한복음의 핵심 테마로 생명을 듭니다. 생명.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1장 1절에 3절은 로고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생명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은 서문으로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마이클 고먼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생명과 관련한 단어가 무려 56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고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라 스테어에 따르면 생명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이자 틀이며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이다. 그러니까 스테어라는 학자를 인용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열쇠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틀이며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먼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느냐 하면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오늘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풍성히 누리는 삶.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앞으로 기억하라.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풍성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류 전체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인류 전체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어를 다르게 사용했을지 몰라도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복이 되게 하셨는데 자신이 먼저 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의 통로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좀 더 보시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혹은 영생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생명 전체가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복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생명 대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 대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리처드 보컴도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143쪽 44쪽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생명이라는 주제들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을 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거니까요.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인용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은 사랑을 통한 영원한 교통으로 지속되며 예수가 주는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인 반면에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살되 이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본질의 삶. 이 삶을 살 때,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다고요. 생명이 넘치게 돼 있다고요. 문제는 이거를 같이 이해하는데 뭐를 같이 봐야 되냐 하면 심각한 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택해야, 그럼 하나님을 택하니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가 함께하시는 거죠. 이게 생명인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고 했지만은 호적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라는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생명이 이들에게 거쳐요. 함께하지 않아요. 이게 화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작은 두 번째,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에서 다룬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십자가 보면 책 11단원 3장에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그 법칙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둘째,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습니다. 셋째, 그 후에 믿음으로 섭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예를 들어놨거든요. 거기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그때 책을 번역해서 생활을 해볼까 해서 그때 책을 두 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판계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냥 그거는 포기했는데요. 그때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영적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트리니티 교수 책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선교단체 Overseas Crusades라는 선교단체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신참 선교사로 섬겼을 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루는 한 중국 군인이 그리스도는 전능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치유달라고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군인이 휴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불속에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신이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그 소문을 듣고 그 자기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힐리스 선교사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사역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아니요 못해요 라고 보내겠어요? 하나님 명예가 달린 일이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중국인 자매 한 명 아마 가정일을 돌봐주고 있는 중국인 자매 한 명과 함께 셋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숙소로 옮겨놓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성경을 읽다가 조금 전에 나오지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정사 권세 귀신의 세력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천사의 세계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의 세계니까 그거보단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모든 세력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1장에 돼 있고요. 2장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서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했더니 즉시 떠나갔어요. 그 책에 보면요, 힐리스 선교사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딕 힐리스 선교사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게 없는 것을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명이라 그러는데, 돌아가신 차영배 교수님 하나 장로교 교수님인데 그 조명이란 말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계시라고 그래야 합니다. 계시의 3단계.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 일정 기간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영적으로 무슨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하늘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쏟아 부어져 들어가지고 뭐 머리에서 발까지 뭐 뜨거운 현상이 나오고 뭐 불이 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승리. 그런데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가 삶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나누지만 포도나무께 여기까지 오도록 사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조차가 않은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 가능했느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이 말은 지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걸 토대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이 인도인가를 분명히 확신하기를 추구했고요. 그게 확인돼서 순종하면 그분이 채우셨어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말씀이 먼저 가지 않고 자기 체험만 의지하면 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말씀이 가되 그것이 실제가 경험돼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고 다른 걸 배워도 심지어 제가 아까 뭐 마이클 고먼을 인용하고 리처드 보컴을 인용하고 인용하되 왜 인용한 줄 아세요? 아, 나 이런 책 봤어. 이건 이런 거야.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올바로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알기 원하느냐?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뭔가 늘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길을 알게 원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는 것 자체가 그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없이 기도나 뭐 이런 부분에 나온 아니면 꿈이나 뭐 하나님 여전히 꿈으로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을 뭐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전체 뜻인 것처럼 이건 신비주의인 거죠.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근데 또 반대는 뭔지 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은 죽은 정통주의. 교리는 뛰어난데 때로는 흠잡을 수 없는데 물론 100%만 사람 없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근데 비어있는 실제가 없는 우리가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를 배워가는 게 그대로 살아서 그 삶을 경험하고 그 생명이 넘치기 위한 건데 교리적으로 배운 것으로 가르치면 될 줄 아는 죽은 정통주의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로이 존스 목사님 말대로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삶,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고 집중을 찾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게 되고, 이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같이 갈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영 경기장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그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선 거죠.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지만 고아가 2,000명이 될 때 단 한 명에게도 자기 피로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나와 고아들의 피로를 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했어요. 왜요? 성령의 조명으로 고아의 대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룰 때 성경에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다룰 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실제로 이 생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고, 그럼 우리 삶은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방법대로 종교적인 모양을 있을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거치는 프로그램은 남았고 모양은 남았지만,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그 모든 승리라 할지라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그래야 그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게 여러분 속에 바탕에 놓여서 확신 가운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이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많은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기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더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잘 따라갔으면 특별히 이 시대에 좋겠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일들, 그래서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 포기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내가 다시 회복과 일어서야 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오늘 저는 해석의 힘,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도 되기도 하고 지금의 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해석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 이 주제와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마살을 찌푸리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저 여자들이 아주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하고 뭔가 내통을 해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유인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위험이 있는 곳, 그래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길,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를 내려가면서 지금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둘이 간간이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한숨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더니 서로가 함께 말을 걸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낯선 누군가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며 계속 걸으며 얼굴 표정들을 보니 너무 심각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울분을 터뜨리며 흥분해서 질문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은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오?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제자들의 당시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런 기대와 희망이 다 끝난 거고 이제는 그런 희망도 기대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알고 따랐던 예수님은 실패자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고 호들갑 떠는 그 자체는 자신들에게 기쁨과 설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잔뜩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들은 절망이 가득한 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낯선 분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 제자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분의 얘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낯선 분이 무슨 얘기를 해줬길래 두 제자가 그렇게 빨려들기 시작했느냐? 이 낯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두 제자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얘기를,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실패자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의 한 통로고 길일 뿐이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꾸만 설득이 되는 거죠. 왜? 왜 설득이 돼요? 만약에 이 낯선 분 예수님께서 뭐 철학을 강의하고 인문적인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다면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온통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니까 자신들 마음속에 이성과 상관없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뭔가 자신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권을 하죠. 밤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죠. 그 낯선 분을 자기들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강권에 동의를 하시고

그 집에 거하며 저녁을 같이 나누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간은 분명 두 제자가 주인인데 지금 식탁의 분위기는 손님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될 감사 기도를 손님이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손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빵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두 제자는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동일하게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건 십자가에 죽기 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인데,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인지하게 돼요. 다쳤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앞에 있던 예수님이 그들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왜? 그 엠마오 길을 내려오면서 자기들 입에서 예수님은 실패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죽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예수님께 당했다라는 인간적인 섭섭함을 그들이 토로하고 흥분했을 때 그 얘기를 다 예수님 옆에서 듣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받아주고 들어주며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절망으로 치닫는 자신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다 해석이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되니까 두 제자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 아니라 도저히 이 밤에 엠마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체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이름 없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두 제자처럼 주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상황은 똑같고 사람들의 관계나 내 주변의 모든 여건은 더 꼬이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내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던 주님처럼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때도 주님은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만 보이던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앨리스 쿠퍼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록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록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워낙 무대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선보여서 전 세계 대중문화에 싫든 좋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쿠퍼는 의외의 배경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도 75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이고 그의 장인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는 모태신앙인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스타로 성공가도를 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해요. 그래서 술, 마약 이렇게 죄와 타락으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려요. 병실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쿠퍼는 눈을 감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어릴 적부터 자기가 들어온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하고 타락의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약과 타락으로 그렇게 허물어질 때도 돌아보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쿠퍼는 아무도 없는 어느 날 밤 침상에서 내려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회심을 하니까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대에 복귀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자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음악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노래를 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주변에 자기처럼 절망하고 공허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과 세상에 찌들어 사는 그런 자기의 길을 걸었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주며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길에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언젠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 이 길을 통과해야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현상할 때 암실에 빛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멋진 이미지는 오직 어둠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어쩜 우리가 살면서 절망이라고 불렀던, 고난이라고 불렀던 그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루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에서 뭘 하면 될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내 삶을, 지금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낙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승리와 환희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0: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1: CB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0: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효율성보다 성숙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인 하만, 이 한 사람 없애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충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과정을 통한 성숙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 과정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어떤 과정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야 하고 내 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정신없는 과정 위에 우리가 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과정을 통과하느라 땀에 젖고 먼지 묻은 우리의 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과정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인데 이 3일 길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침묵으로 걸어가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민망한 침묵의 구간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요. 이미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침묵의 과정 끝에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북극성은 사실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닙니다. 밝기로 따지면 밤하늘에서 한 50번째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수천 년 동안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됐던 건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필요한 기준이겠죠. 하루를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서성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북극성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처음 인사합니다. 러닝하는 남편 따라 나와서 들어요. 남편은 뛰고 저는 걸으면서 귀한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요요맘님. 네, 걷기 좋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4일 월요일 아침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장성 2일차 여행 중 김권사님, 정권사님 부부와 방장 자연휴양림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찬송 듣고 있습니다. 양말 스케치님, 예,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시나요? 일상의 월요일처럼 지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도 휴가 내서 휴일로 쉬시면서 내일까지 쭉 연휴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문자 참여

저는 샵 9390번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문경 단사는 두릅 수확이 끝나가고 달의 순 수확이 시작됩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크게 틀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6529님,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흥겨운 리듬으로 편곡된 새로운 느낌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위에였습니다. 상록수님께서 시금치, 당근, 계란, 단무지, 분홍소시지, 날씨도 좋고 어릴 적 생각에 김밥을 샀습니다.

집밥의 맛은 꽁다리죠. 어릴 적 엄마 곁에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 남자분이시군요. 요새는 트렌디한 느낌의 김밥도 많이 나오던데 역시 전통적 느낌의 김밥이 제일 맛있죠. 왜 우리 어릴 때 엄마가 김밥 싸시면 가운데 예쁜 부분은 우리 주시고 엄마는 꽁다리 부분만 드셔서 엄마는 왜 끝부분만 드시나 했더니 꽁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가운데 예쁜 부분을 우리 주시려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진짜 꽁다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푸른 동사님과 오공주맘님 신청하신 곡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프랑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 채용을 하던 날 한 여성이 찾아와 간절히 일자리를 구합니다. 은행장은 빈자리가 없다며 그를 돌려보냈는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여성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핀을 주었죠. 그러곤 옷자락으로 정성껏 닦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은행장은 다급히 여성을 불러세웠습니다. 빈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은행 일을 맡겨도 좋겠어요.

여성은 그날부터 은행원이 됐습니다. 핀 한 개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물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기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돈과 아낄 돈을 구별하고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분별하며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충성이 쌓여 한 사람의 성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휴대전화 뒷자리 7925번으로 참여하신 분 신청하신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 덕분에 저도 잘 들었습니다. 현장 야외 근로자시군요. 오늘도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참여 문자 주셨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소피아님을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상을 받으셨군요. 92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십니다. 이남 3녀를 잘 키워냈다고 군에서 주는 상인데요. 지금은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시상식에 참석하려 단장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한 어머니상 그리고 자녀 되시는 소피아님도 축하드려요.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세.

0: 씻으시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카와 간호하고 있는 내 동생에게 힘을 주세요. 너무나도 삶이 힘든 내 동생,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항암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혜경 즐겁게 살자님. 선희님은 뇌수막종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상일교회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을 잘 받았고 평안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 참 좋은 시간, 참 좋은 계절, 5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또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이 노래가 또 많은 분들께 힘이 되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선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측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석유 수출국 기구에 따르면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은 석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0: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산 완화 결정을 두고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등을 탈퇴하고 원유를 증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영남권 공약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부산, 울산, 경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이 자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만나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늘 회동은 어제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며 성사됐는데 이들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회동에 불참할 예정으로 이번 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들과 만나 수도권 공동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총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내건 성과급 요구에 대해 반도체 부문 조합원만 고려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비반도체 부문 소속 조합원의 노조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급증해 지난달 29일에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조합원의 이해관계만 우선시해 다른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으로 1년 전보다 3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30% 내외 증가한 2,3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운송도 위축되면서 일부 분야의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압도적인 반도체 견인력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자 국제경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중동 전쟁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며 최고 가격제 시행, 초과 세수를 활용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모든 수단의 동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지구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발사 6시간 18분 뒤인 어젯밤 10시 18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이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0도, 춘천 19도, 광주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
0: CBS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7: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7: 내일 더 행복하게.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충북과 경북, 강원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인터뷰는 대구로 갑니다.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이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어제 선거사무소를 열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김부겸 후보와의 맞대결에서요. 어떤 승부를 펼칠지 오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과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 큰데요. 2부 정치 맛집에서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들을 맛깔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출발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2: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조태임 CBS 기자 또 김준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지방선거 한 달 총력전에 나선 여야.
2: 예, 국민의힘이 경기도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네, 전국 구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4: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2: 예.
4: 뭐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으로 이제 고졸 신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제 경기 이렇게 선거를 뛰게 됐고요.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 추미애 후보나 뭐 양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 최초 이제 여성 광역 단체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 그러네요.
4: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전체 구도를 보면 이번 선거 핵심은 탈환이냐 아니면 수성이냐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중반대로 이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지역들 좀 되찾아오자 이런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지역 특히 대구나 부울경들 요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수성을 하자 이런 전략인데요. 지금 뭐 최대 승부처는 이제 수도권 일단 꼽을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다음에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맞붙는 상황인데 요 구도 3선 구청장 대 4선 시장 이렇게 행정가 대결입니다. 근데 이번 주말 사이에 조금 이제 공방이 하나 있었는데
2: 예.
4: 정원호 후보의 발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 공세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지난달 25일에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나서 한 얘긴데 그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하소연을 상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후보가 장사가 왜 안 되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서는
2: 예.
4: 너무 이제 공감대가 없다 이런 것들 이제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원호 캠프에서 이제 지금 돕고 있는 한 의원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정원호 후보가 아직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 이제 행정가의 문법 그러니까 답을 해결해 솔루션을 제시해 주려는 그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2: 예.
4: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독주하는 양상이고요. 반대로 이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PK와 대구 지역 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승부처로 꼽히잖아요.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 현직 박형준 시장 이렇게 맞붙고요. 경남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현직 박완수 지사 이렇게 상대로 맞붙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전 국무총리 출신 김부겸 후보와 전 경제부총리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이 중량급 매치가 성사된 상황입니다.
2: 예, 연휴 기간에 여야 대표가 나란히 영남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보죠.
4: 네,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겹 대표 같은 시기에 다 영남행을 택했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부산 구포시장에서 이제 시민들 만나는 것으로 시작으로 경남 창원의 김경수 후보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주 농계제까지 강행군을 펼쳤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 갔는데요. 정청래 대표 어제 음성 한번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포시장에서 너무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마치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4: 네, 그러니까 부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사실은 여기가 열세한 지역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높고 이제 국민의힘 워낙 지금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2: 예.
4: 실제 이제 뭐 현장

0: 민주당에서도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이번엔 좀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있지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이게 막판 투표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것이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이나 뭐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가 좀 당 지도부 주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당원 동지들 지도부에게 한 말씀 드린다. 함부로 대구 시민들 가슴에 상처 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이직들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갈겨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1: 예.
0: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부산 뭐 대구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막상 이제 큰 후보들 이름 있는 후보들이 나가서 아 여긴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지금 점점 붓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중앙당에서 이런 거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 뭐 장동혁 체제랄지 여러 문제로 일단 지지가 떨어졌지만 여당에서 뭔가 헛발질이 나오면 쉽게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실수 하나 나오면 거기에 크게 돌아서는 곳이 이 부울경 대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산시장 또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0: 네.
1: 이때 분위기도 좀 얘기를 해보죠.
0: 사실 뭐 장대표 불러주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긴 했었는데
1: 예.
0: 이번 주말 사이에 이제 영남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 결집을 호소하는 자리였는데 좀 삐걱거리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먼저 토요일에 그 부산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서는 그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올라서 이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야유와 고성을 이제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장동혁 연호를 하기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면서 좀 장내가 시끄러웠었는데 여기에 뭐 장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진 않았고요. 어제는 대구 이제 추경호 후보 개소식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있었던 공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먼저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은 어제 개소식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화합과는 좀 아직은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제 보수 결집을 외치는 자리에서 좀 균열이 더 이제 잘 보여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하나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일단 이번 선거 광역단체장의 대진표는 완성됐고요. 보궐선거는 일부가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3: 일단 주말 사이에 이제 말실수를 가지고
1: 예.
3: 뭐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거나 공방이 꽤 있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소개를 했던 정원호 후보 남대문 상에 만났을 때 컨설팅 한번 받아보라. 사실 이제 MBTI로 따지면은 F에서 이제 공감을 원하는데 이제 T가
1: 예.
3: T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하나도 이제 다 이제 공격 소재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인가 그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제가 당선이 되면은 이렇게 상인들이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한번 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훨씬 더 스무스하지 않을까. 좀 해결자로서의 능력도 보여주고 컨설팅 한번 받아봐. 이렇게 확 달라질 거야. 이게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또 공격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컨설팅을 받아봐라고 하면 상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지금 내가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구나. 내가 컨설팅 받아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전체 상인들이 막 다 잘 안 된다면 전체 상인들이 다 컨설팅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아예 그 시장 자체를 뭐 현대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1: 그건 또 정부의 몫일 수도
3: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 몫이고 그래서 네.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약간 행정가로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선거에 뭐 엄청 영향을 줄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1: 예.
3: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고 제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거는 북갑에 이제 오빠라 불러봐 이거였거든요.
1: 예.
3: 그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이렇게라고 해서 거기에 하정우도 이제 약간 공조와 동조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사과까지 했어요. 아침에 새벽까지 했는데 해프닝이죠. 해프닝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86세대

0: 세대들이나 그 윗세대들은 그 예. 본인보다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하정우가 지금 77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50 그리고 이제 49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그럼 보통 30대 뭐 초반에 애를 낳았으면 애가 지금 고3이에요. 고3이거나 고등학생 수험생입니다.
1: 예.
0: 근데 거기에 이제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니까 완전 애로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그냥 완전 하정우 젊으니까 여기 젊은 후보 왔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77년생 하정우 후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친구 정도면 오빠 소리 들을만 하지 않아?
0: 네.
1: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군요.
0: 그냥 그렇게 보여요. 예. 네. 뭐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보고 애한테 뭐 당을 맡겨가지고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태 오빠도 예 굉장히 젊으시니까 지금
1: 예. 예,
0: 다 오빠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정청래 86세대 그 기준으로는 해프닝인데 이게 1일 논란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손털기 악수 요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1: 예.
0: 같이 가서 했는데 당대표하고 같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또 이게 묻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열심히 막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고 SNS에다 글도 올렸는데 다 무위로 됐다. 당대표가 좀 사고를 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1: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민감하니까 좀 반응들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잽에 권투로 따지면은 잽 계속 맞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 예.
0: 나중에 그게 몸에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KO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별로 흐름이 좋진 않다. 솔직히. 예.
1: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관련돼서 혹시 주목할 만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0: 뭐 지금 그 평택 을이 완전히 혼전인데 여론조사가 예.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그 한겟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 만 18세 평택을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용남 30.8, 조국 23, 유이동 19.8, 황교안 9.6, 김재현 9.3 이렇게 나왔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10% 안팎의 후보가 두 명이 있고 그리고 20%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이제 20% 안팎이 두 명 그리고 김용남 전 후보가 이제 의원이 30%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치고 나가고 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더 진보 1, 2위가 다 진보 민주 쪽이잖아요.
1: 예.
0: 지금 현재 요 조사로 보면
1: 진보 진영의 예. 네, 후보들
0: 조국 김용남 싸움이 더 격렬해지겠구나. 지금 뭐 그렇게 보이네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네. 보수 야권 후보들 특검 저지에 한 목소리.
1: 예. 보수 야권 후보들이 특검 저지.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 네.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인데 여기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지 진상 규명 특별 특검법 요걸 두고서는 야권이 이제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렇게 다 같이 좀 공조를 하자 요런 뭐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2: 이 특검법에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 열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셀프 사면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야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5월 중에 이 법안 이제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게 지방선거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이제 선거 막판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지역별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뭐 특검법 논란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뭐 PK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이 있더라도 민주당 간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특검법까지 추진할 경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2: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수도권의 의원이랑 이제 PK 쪽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뭐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면에 PK 쪽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면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1: 예.
2: 이런 좀 온도차가 있고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 어제 그 부산 현장에서 특검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 직답을 피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좀 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뚝심 있게 처리를 해서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반면에 괜히 이제 정권 심판

0: 카논에 소재를 주지 말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야권에서 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 연대하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0: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긴급 연석 회의를 갖고 이제 공동 대응 전선 구축에 좀 나서는 모습이에요.
1: 예.
0: 이걸 처음 제안한 거는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인데 조 후보는 이거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같이 이제 대응을 하자 했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이제 즉각 하답을 하면서 회동이 성사된 건데 근데 좀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이 연석 회의에는 불참을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오 시장과 유정복 시장 만나는 자리는 이제 갔는데 이제 개혁신당 후보들과의 연석 회의는 이제 불참을 하는데
1: 예.
0: 이거는 뭐 앞으로 있을 단일화 논란들을 좀 이제 의식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수도권 연대가 선거 막판에 전국적인 이제 야권 연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예, 김진일 평론가와 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 이게 막판에 제일 큰 변수로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부동산 문제와 뭐 요거 그리고 뭐 이제 말실수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의 문제, 말실수는 후보 그 지역의 문제라면은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일단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좀 2주 정도 된 건데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글로벌 리서치가 4월 12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1: 예.
2: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소 취소해야 되는 해야 된다. 라고 찬성한 사람이 45, 공감한다가 45, 공감하지 않는다가 46. 그래서 반반 싸움이거든요. 완전 반반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도층을 보면은 공감한다가 42, 비공감이 51.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공감이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많았다.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반반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층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 주장하는 거에 더 많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게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유리한 거죠.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 격차를 봤을 때 반반 싸우면 무조건 해볼 만하다. 그 특히 영남은 원래 보수세가 많은 데니까 반반이 되면은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냥 여론 조사로 본다면 지난번 MBS 조사나 이런 걸 보면 많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가 되는 조사도 있는데 이 쟁점인 상황에서 반반이다. 그러면 맥락에서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2: 제가 이제 뭐 아직 나와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주에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부정평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현실화되면은. 그러니까 누구도 다 당사자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 예.
2: 뭐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 있는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서 3일날 엑스포에서 대구시당 행사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고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이거는 뭐 이거 대놓고 이 법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1: 예.
2: 그래서 지금 영남에서는 뭐 민주당 쪽 얘기 들어오니까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비상이 걸렸다.
1: 아 영남은 난리 났다.
2: 네, 영남 쪽 그리고 지금 전선이 다 낙동강이잖아요 지금
1: 예.
2: 다 뭐 여야 지도부도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보수 결집에 뗄감이 됐다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 물론 특검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는 게 맞느냐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굳이 선거 직전에 이걸 발의해서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2: 그리고 이제
1: 좀 얘기가 되는 거
2: 그렇죠.
1: 같아요.
2: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보는 사안 관점들이 있는데 특검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작 그러니까 공소 취소, 공소 유지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이
1: 예.
2: 류 이재명 뭐 이런 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특별수사관 한 명이 본인 SNS에 조서를 올렸다가 내가 이런 것도 해보게 된다. 이름은 지우기로 했는데 그랬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치를 한다라고 하고 지난 그 김지미 특검부가 그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1: 출연했었죠.
2: 예, 그 정확하게는 거기에 정준희 교수가 하는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0: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 3월 중에 뭐 4월 중에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친민주당 성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리고 예. 더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정치 맛집에서 여러 패널들의 의견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만 챙기나.
1: 노조원들의 이제 반도체 네. 여기가 이제 DS 부분이고 네. 또 스마트폰이랄지 가전이랄지 이런 부분 따로 있는데 네. 이 내부 갈등이 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에는 그렇게 반도체 뭐 가전 부분 다 같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열흘 동안 탈퇴 신청 2,500건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한 100건 미만이었는데 지난달 29일에만 하루에 이제 1,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조가 지금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이런 불만이 나와서예요. 예. 지금 현재 초기업 노조 조합원 이제 7만 4천여 명 중에 80%가량이 이제 반도체 소속이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분 이거에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가전이나 뭐 모바일 담당한 DX 부분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할 경우 지금 만약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DS 부문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지만 DX, 그러니까 가전, 모바일 이쪽에 있는 분들은 890만 원 수준에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과급 차이가 11배 차이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 최근에 노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비를 월 5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거 가전 부문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는 내 이익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 이제 조합비만 뜯어간다. 이런 이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앞서 이제 반도체 부문 성과급 1억 얘기한 것 분기당 네. 분기당이죠. 네, 석 달에
2: 맞습니다.
1: 1억.
2: 네 맞습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약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짧게 짚어볼까요?
0: 예,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 이제 삼성 저격수로 근데 요즘은 삼성 도우미가 된 것 같은 예. 이분이 이제 왜 성과를 함께 만든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그래서 같이 이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LG전자 LG유플러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노동절 앞두고 예. 이제 노조의 이기주의 뭐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그거 LG유플러스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LG유플러스가 또 성명 내서 반발하고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사내에서 노노 갈등 회사 바깥에서의 노노 갈등 그리고 전체 막 비정규직 하청 그래서 완전 대한민국 노동 갈등의 축소판이 돼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금 이
1: 그러네요.
0: 사안이.
1: 예.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 성과 배분에 관한 논쟁 어떻게 보면 배분은 고민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신뢰가 저버려버리면 이게 정말 사회적 문제 국가의 문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해서도 제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가능성은 없어서 참 유감이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커진, 제가 커진이라고 표현한 건 예전에는 이만큼 크지 않았어요. 한 정당이 거의 독식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관심이 커졌죠. 바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추경호 후보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1: 오래간만입니다. 사실 추경호 후보님의 방송 첫 인터뷰는 약 13년 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4: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오늘은 대구시장 후보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 제 기재부 차관일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4: 예, 예.
1: 네,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시장 후보 누가 되냐 말이 많았습니다. 조영, 이진숙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까지 했었고 공천과정에 좀 잡음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락이 좀 됐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4: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0: 경선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서 누가 후보인지 사실은 시민들 지지자들의 시선을 어디 둘 데 없다 하실 정도로
1: 예.
0: 참 질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 출마설까지 있던 분들도 다 포기를 하고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의 선거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지세도 빠르게 결집되고 있다 하는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두 가지를 저희한테 명령을 주셨다. 하나는 대구 경제 좀 살려달라.
1: 예.
0: 하나는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낸 저희 경제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1: 예.
0: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정성 있게 더 치열하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1: 무거운
0: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예. 후보들 간의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의원 사실 뭐 탈당까지도 시사했다가 일단은 접었는데요. 장동혜 대표에게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부겸 후보를 응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법한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추경호 후보 선대위에 주호영 의원이 들어갑니까?
0: 저희 대구 지역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호영 후보는 최다선 의원이고
1: 예.
0: 대구 보수를 이만큼 키워오신 분이다. 가장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모시자 해서 다 함께 결의를 해서 초대하기로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1: 예.
0: 아마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생각 정리하고 캠프 정리하고 이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더 긴장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주시고 있고,
1: 예.
0: 아마 뭐 조만간에 총괄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선거에 큰 힘을 보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0: 예, 예.
1: 거기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명확한 답을 했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0: 뭐 민주당에 관해서 뭐 지지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고
1: 예.
0: 애정은 갖고 계시고 다만 여러 가지 정리할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제 키를 잡는 건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을 했죠.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0: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 예.
0: 당내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또 당원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렸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또 특히 지역의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그때 출마를 했었는데
1: 예.
0: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어제 공개적으로 주셨습니다.
1: 예.
0: 그리고 아무래도 장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지도부를 흔들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이 제일 불편한 게 이제 당내 분열 갈등 이거 좀 그만해라. 내부 총질 내부 싸움은 그만해라.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다. 여기를
1: 예.
0: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라 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도부에 관한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1: 예.
0: 그때까지 당분간 접어놓고 전부 단일 대우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부 힘을 모으고 뭉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 얘기 추경 후보 얘기를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0: 네.
1: 지금 대구에서도 어쨌든 치열하게 좀 어렵게 이전과는 네. 달리 선거를 치르고 있는 떨어진 네. 당 지지율 때문이고요.
0: 네.
1: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많이 이 부분을 엿줍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방금 추경호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장동혁 대표의 이진으로 물러나라. 이진 후퇴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0: 예, 선거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앞서 이제 앞서 분열을 제일 우려한다라고 하셨는데
0: 예.
1: 사실 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지만 이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거나 또는 물러나야 된다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1: 분열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0: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과 그냥 봉합하자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예. 것이 한 정당의 가치 이념을 지향해서 같이 모이기는 했지만 또 그 예. 안에서는 여러 정세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그런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이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0: 예.
1: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 세력들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생각의 차이 있는 부분은 그때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0: 예.
1: 지금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 접어두고 내려놓고 이제는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하나 더 이 부분 여쭤보면 이 단일 대우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포함됩니까?
1: 그거는 지금 아마 중앙당에서 공간에서 여러 여론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자세한 진전 사항은 알지를 못한데
0: 예.
1: 제 선거가 뭐 코가 썩자라
0: 예.
1: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여론의 흐름을 아마 공관위에서도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느 것이 어떤 길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민심을 잘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일 날 윤리에서는 복당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심을 잘 살펴서 하라는 건 크게 대의로 본다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진석 후보는?
1: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만 여쭤봐서 이제 대구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앞서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전에 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대구
1: 네.
0: 경제 대개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경력을 강조하셨었고요. 자,
1: 예.
0: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구 경제를 살리시겠습니까?
1: 예, 대구의 경제 굉장히 어렵고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경기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산업 환경이 바뀌었는데 대구가 그 산업 구조를 재전환하고 경제판을 바꾸는 타이밍을 놓쳤고
0: 예.
1: 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의 산업을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등 이런 첨단 산업 구조로 바꿔서 첨단 산업 일동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대구의 주력이 원래 섬유 그리고 기계 부품 금속 이런 업종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0: 예.
1: 이런 부분도 대내외 압력이 경쟁 압력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디지털 스마트화를 해야 되고 AI를 접목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들을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해서
0: 예.
1: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도 의료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업종도 육성해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도시의 중년층들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0: 예.
1: 이것을 위한 창업 환경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를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펀드도 만들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하는
0: 예.
1: 창업 여건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그리고 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여건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0: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단 산업구조의 재편이고요. 그다음에
1: 네.
0: 기존 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AI를 하겠다. 또 하나는 창업도시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1: 네.
0: 김부겸 후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정부
1: 네.
0: 지원 등을 받아내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여당이
1: 네.
0: 지금 절대 다수당이니까요. 여기 대해서는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 예, 김부겸 후보, 뭐 저는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발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0: 예.
1: 다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부겸 후보께서 여기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원을 하시고 장관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습니다.
0: 예.
1: 현재 시민들의 일반 여론은 그 당시에 김 후보가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여당이라고 해서 뭔 현안

0: 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구 시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정말 누가 실력을 갖고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타당한 논리 개발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느냐. 예. 일할 수 있는 그 유능함을 이제 쳐다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제가 평생 경제 분야를 해왔고 또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살려서 저는 제가 더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앞서 김부겸 총리의 문재인 정부 때 총리 시절 또 대구시 의원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0: 네.
1: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추경호 후보님도 대구에서 네. 달성해서 삼선 의원을 하셨고요.
0: 네.
1: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0: 네.
1: 그러면
0: 네.
1: 현재 대구 GRDP가 꼴찌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예, 그 뭐 오랫동안에 누적된 문제고 뭐 GRDP 꼴찌 말씀하셨는데
1: 예.
0: 똑같은 논리라면은 광주도 GRDP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1: 예.
0: 그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줘도 역시 아마 그 지역민들도 우리를 홀대한 거 아니냐 민주당 찍어줬는데 이런
1: 예.
0: 생각을 여전히 하시고 지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1년 한 8개월 했는데 거기에 주요 현안 대구 경북 통합 공항과 관련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1: 예.
0: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1: 예.
0: 그리고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성과를 이제 대구 시장으로 제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에서 경제는 내가 전문가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윤석열 정부 1기의 경제부총리셨고요. 그런데
0: 네.
1: 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R&D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깎아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서는 특례담보대출, 특례대출 등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셨죠?
0: 그 관련은 통계를 제대로 잘 보셔야 되는데
1: 예.
0: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1: 예.
0: 500조 정도 제 기억으로 5,600조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경제 규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윤석열 정부 때 대폭 떨어졌습니다.
1: 예.
0: 가계부채를 오히려 줄인 부총리고 윤석열 정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폭등을 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고 지금 이재명 정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 예.
0: 윤석열 정부 초기 제가 부총리 할 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그때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1: 예.
0: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보다도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켰고 그래서 약 1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정론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의 경제 금융 성적표가 세계 2위다
1: 예.
0: 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의 물가 안정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한 그런 부총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초대 부총리였던 추경호다.
1: 예.
0: 경제 지표를 제대로 살펴서 서로 비교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좋겠다.
1: 혹시 이제 건전재정 강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도 건전재정 강조를 하다가 그 와중에 나온 게 R&D 예산 삭감이었거든요.
0: R&D는 구조조정에 관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편성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필요한 예산 일부 무리하게 삭감된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정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1: 예.
0: 국회에서 또 정액을 한 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당시 예.
0: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초기 출마할 때 계속 추경호 후보님을 좀 괴롭혔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었죠. 물론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같이 동조했다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정말 엉터리 아닙니까? 실체
1: 예.
0: 없는 그런 의혹 제기고 저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 특검을 앞세워서 수사를 하고
1: 예.
0: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을 해서 저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고

0: 그래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그런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 때 무리한 법리 적용이고 혐의다 해서 그래서 영장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공직선거법으로 사실상 대법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선에 나오셨고 여러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임했습니다.
1: 예.
0: 지금 부산의 전재수 시장 후보는 어떻습니까?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명품 시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수사가 유야무야 되면서 늑장 수사로 그리고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예. 후보 어떻습니까? 경남지사 드루킹
1: 예, 예.
0: 댓글을 조작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 아닙니까?
1: 그러면
0: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1: 네 후보님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0: 그렇죠.
1: 형사체 예. 형사법 체계 안에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0: 예.
1: 당시에 후보님이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써 이건 야당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중차대한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 방해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면은 후보님이 의도했건 또는 의도하지 않았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영장 심사할 때 우리 의원들 우리 소속 의원들 전원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1: 예.
0: 어느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 없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전부 서명을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진행자도 그때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표결 지금도 유튜브 영상 다시 틀어보십시오.
1: 예.
0: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국회의장이 예정한 시간에 그것도 당시 1시 반에 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급박해서 1시에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개의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 방해한 그림이 하나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예.
0: 전혀 실체도 없이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자세한 것은 제가 법원과 수사 과정에 소상히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저는 법적인 책임을 별개로 한 어떤 혼선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를 여쭤봤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3, 40초 남았는데 대구시장 어떻게 끌고 간 건지 짧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갖고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 되면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1: 예.
0: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0: 대구
1: 듣겠습니다.
0: 보수의 심장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반 김치.
7: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0: T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아빠, 무슨 일이야?
3: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2: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4: 여섯자리 상담번호 143330.
3: 무슨 번호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3: 번호가 뭐라고?
2: 143330
4: 여섯자리 상담번호 143330.
5: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7: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8: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9: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0: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 오늘 한 컷 준비돼 있고요. 이어서 뉴스쇼의 인기 코너죠. 정치 맛집.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복잡한 정치 이슈를 맛깔나게 풍성한 한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3: 예, 이달 초 있었던 일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임신부가 태아 응급 상황이 생겼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헬기로 거의 300km 떨어진 부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시간이 너무 걸렸고 태아는 숨졌습니다. 같은 날 세종시에서도 임신부가 응급병원을 찾지 못해 200km 넘게 떨어진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임산부들이 응급병원을 찾기 위해 가야 하는 200km, 300km는 서울 부산 거리의 반이 넘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 러시아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기조에 의료 수가도 낮으니 분만 의료기관은 10여 년 만에 40%가 줄었고 전국 250개 시군구 중 3분의 1 가까운 77곳에는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거의 지방입니다. 정부가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은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허술해져가는 출산 환경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1: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중간에 끼었습니다. 징검다리. 네.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여기 뭐 어린이랑 관계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4: 두 돌 막 지냈는데 진짜 어린이였는데 아직까지 뭐 어린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 예. 네. 어쨌든 예. 잘 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빨리 키우겠습니다.
5: 우리 김규식 교수님 손자 아직은
6: 아니 손자라니요. 이제 결혼을 시킬 나이는 됐죠.
1: 결혼 예. 알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분의 의뢰자가 준비한 메인 디시를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셰프가 준비한 메인 요리는
6: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윤호개인 판치는 국민의힘 공천판입니다.
1: 예. 윤호개인 판치는 공천판.
6: 네. 네.
1: 이 부분은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같이 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기인 셰프님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4: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재민네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1: 아, 재민네.
4: 원래 어제 작가님과 논의할 때는 재미있어지는 경기지사 선거였는데 네. 갑자기 뭔가 이경영 톤으로 재민네 경기지사 선거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좀 더
4: 재민네 경기지사 선거.
1: 아, 재민네.
7: 이경영 누구예요?
4: 그 배우.
1: 어, 예. 아, 혹시 이경영 씨를 모르시나요?
7: 아, 알아요. 배우 이경영 하는데. 그분이 그런 목소리를 하는구나.
4: 그렇지. 네.
7: 악역으로 많이 나오시는
4: 그렇죠,
7: 분이잖아.
4: 그렇죠.
1: 네. 잘 모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잠깐 썰렁했습니다. 방원식 셰프의 준비한 요리는
8: 예, 오늘 제 이슈는 재보궐 최대 관심사된 후보 단일화입니다.
1: 네, 후보 단일화 최대 관심사다. 네, 그리고 김근식 셰프의 메인 디시.

0: 예, 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 창피함도 정도가 있다 가져왔습니다.
1: 예,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의 윤어게인 판치는 국민의힘 공천판 영상을 먼저 하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2: 부산 북구갑 지역은 박민식 후보와 이영풍 후보 간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 남구갑 선거구는 김태규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경기 하남시 갑은 이영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예, 정리를 보면 부산 북갑은 박민식 이영풍의 경선 아마 주 초반에 결과가 발표 날 거고요. 대구 달성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 이분은 이제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수행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래서 윤어게인이 재보궐에 전면에 등장했다 이거죠.
3: 네. 뭐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 아바타 공천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예상을 한치도 지금 저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하는 걸 보면 예상한 대로 다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저 이진숙 후보가 했던 그 쇼, 정치 쇼는 전부 다 보궐 공천을 받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거의 뭐 윤석열의 게벨스 아니었습니까?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하고 2인 체제에서 뭐 KBS 이사라든지 방심위 이사, EBS 사장 막 강행해서 저기 임명했다가 다 탄핵 법원에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공천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용 같은 분도 사실 윤석열의 거의 차지철로 불린 사람 아닙니까? 호위무사라 해서 그런 사람을 딱 공천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뭐 이번 선거는 사실은 국정 안정하고 이제 국정 심판 그리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 내란 세력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함으로 인해서 그냥 윤석열이 그 계엄 선거에서 탄핵되고 지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예. 국민들한테 지금 아예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지방선거의 심판에서 아주 그 국민의힘의 그 참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앞서 이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김상욱 전 의원이 빠진 울산 남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희도 그 부분이 좀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김현중 의원님이 우리 당에 대해서 아픈 데를 찔러주시면 저는 그걸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제가 셀프 특검 이야기하면 우리 김현중 의원님도 수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정한 정치, 객관적 정치 아니겠습니까?
5: 맞습니다.
4: 저는 뭐 일부러 실드치고 억지 논리를 쓰지 않는데 그 재보궐 공천의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저런 비판에 가능한 프레임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하필 저 사람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야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했던 행보를 보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본인이 정말 보수를 살리고 이 당을 우리 저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진정성이 있으면 경기도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럴 뿐이 아니었던 거죠.
1: 예.
4: 안전하게 달성으로 가시는 거고 이용 의원도 경기 한남갑에서 나오면 이용 의원으로 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100% 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더 저는 놀라운 것은 이 인천에 지금 거론했지만 박종진 위원장을 또 주셨더라고 연수갑에.
1: 예.
4: 근데 박종진 위원장은 이 지금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아서 그 뭐 징계 요구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1: 예.
4: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주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도대체 14곳인가 13곳인가 되는 14곳이죠.
1: 14곳.
4: 거기에 공천을 주는 그 재보궐 후보들을 보면 정말 우리 당이 여전히 윤어게인 장어게인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도 정진석 실장을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도 너무 창피하고 부담되니까 이분은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당 지도부도 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0: 윤호겐 장호겐의 그 프레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게 아닌가. 아,
1: 장호겐이란 말도 있습니까?
0: 저는 좀 씁니다 요즘에는.
1: 아니, 장호.
0: 왜냐하면 저는 이선으로 후퇴할 걸로 예상을 다 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사라지지 않겠냐 하는데 계속 나타나잖아요.
1: 현직에 계속 있기 때문에 장어겐이라는 말은 문법상 맞지 않고 킵장 정도로 그냥.
0: 그러면 더 안 좋죠. 미국에 갔다 오셨으니까 장어겐 제가 말씀하시고 돌아오셨으니까.
1: 예, 알겠습니다.
2: 장어겐. 그,
1: 장어겐.
3: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그 지적들이 맞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진숙 씨하고 그다음에 김태규 두 사람이 원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방통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22대 국회 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최대 불량상 임의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되고. 근데 저는 이 공천이 낯설지 않은 게 사실은 지금 당내 윤어게인 세력의 몸통, 윤어게인 세력의 교두보가 장동혁 대표예요.
1: 아, 예.
3: 아니 공천권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와 다른 공천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충남 그 공주부여 청약 같은 경우에도 김태흠 지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했잖아요. 나 당 나간다.
1: 예.
3: 근데 현직 지사가 당 나간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공천 받은 마당에. 공천도 받았어요. 근데 나 그러면 공천권 다 반납하고 나가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진짜 강도 높은 반발을 하니까 지금 조금 기류가 달라졌습니다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하게 먼저 정진석 그 전 실장이 출마 선언하고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이제 사돈 공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의원은
3: 사돈관계죠.
1: 사돈관.
3: 그러다가 이제 당내 반발 강도가 생각보다 너무 세니까 지금 춤 물러섰는데 여기도 우회상장 가능성이 있어요. 무소속 출마하면 정진석 그 실장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가 그 아버지인 그 부친인 선친인
1: 예.
3: 그 정성모 전 국회 부의장이죠. 이분까지 합쳐서 11선이 11선.
1: 아.
3: 거의 영지 수준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맨정신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진석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선당우사 차원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백의종군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윤호개인 공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취소 특검 문제로 인해서 영남이나 부울경에서 조금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중도층 민심에서는 어떤 게 더 두려워져 보이겠습니까?
1: 윤호개인이 더 타격이 크다.
3: 그럼요. 이건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4: 이 방송의 다양함을 위해서 이 제가 만약에 그분들의 좀 최소한의 변명을 좀 대신하자면 뭐 추경호 대표나 이용 의원이나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지금도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1: 예.
4: 그래서 현재 윤호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계엄 그리고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좀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출마를 통한 출세가 아니라 불출마를 통한 이 뭔가 반성과 성찰이어야 되는데
1: 예.
4: 그리고 그 자리에 사실 혁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망령에 사로잡힌 당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기 충분한 것 같고요. 어저께 서초에 조은희 의원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불 꺼진 집에다가 불을 다시 지르는 격이다. 그렇게 어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1: 예.
4: 거기다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와 당 그 106명의 의원들이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절연문을 썼는데
1: 예.
4: 거의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윤 정부의 인사들을 다시 기용한다라는 것은 이거 불 꺼진 집에 불 다시 지르는 격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지적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1: 그러면 심플하게 여쭤봐서 정진석 전 의원 공천할까요?
2: 공천하죠.
3: 공천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우회상장될 가능성이 있죠.
1: 그럼 정진석 무소속 나오고 해당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
3: 공천하죠. 하는데
1: 아주 약한 분을
3: 예, 하는데 아마 변수가 안 될 사람일 거예요.
4: 저는 공천 못할 거라고
1: 못할 거라고 본다.
5: 공천은 못하는 기류 같고요. 그런데 네. 정진석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으니까 출마하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봐야죠.
1: 네, 알겠습니다. 공천 안 할 가능성도 큰데 무소속 사실상 공천 효과가 있는 무소속 출마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로 정했습니다.
3: 말 그대로 방치인 겁니다. 그걸 설득해서 주저앉혀야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 저는 이게 보면

0: 김태흠 지사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까지 원포까지 놓으면서 이거에서 저기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거 전략상 하는 자기 정치 자기 선거 전략 같아요. 사실 김태흠 그 후보도요. 그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그랬고 그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윤호개인의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이제 충남의 민심들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예. 후보 됐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기가 필패할 게 뻔하니까 우리 그 전에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비판하는 것 이것이 선거 전략인 것처럼 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그 국민의힘의 공천 키워드를 보면 일단 막장 공천했다가 윤 아바타 공천했다가 무소속 그 협박 이 세 개가 남은 것 같아요. 김태웅 후보도 그 무소속 협박을 했지만 그 정진석 후보도 무소속도 협박을 하더라고요.
1: 예.
0: 안 하면 무소속 하겠다. 근데 저는 그 경선할 것 같아요. 이제 경선을 시키는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공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복당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윤리위원회 통해서 복당 심사하잖아요.
1: 예.
0: 그 윤리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이민우로 신하는 분 아닙니까? 든든한 윤민우. 예, 예. 윤민우. 그분이 저는 복당도 저 허용해 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 후보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보수한테 유리한 지형이다 보니까. 근데 그 7명하고 이제 그 정진석 전 저 의원을 경선시키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공관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어제 한 얘기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1: 예.
0: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금 후보 개개인의 계산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이거 김태웅 후보 보고 한 얘기거든요.
1: 예.
0: 그 둘이 또 사돈지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데 바로 공천을 단수 공천 주면은 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고. 경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 어쨌든 나올 것이다.
2: 옛말에 그 사돈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아마 멀리하기 위해서 공천 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그 직권남용일 겁니다.
1: 예.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이렇다 할 인사 절차 없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 추천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복당 심사 내지는 공천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당규에 의해야 되는데 그럼 윤리위원회 당원당규에서 공천을 하려면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뭐 종천하려면 이게 정치 탄압으로 그 재판을 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지금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적 판단으로 좀 공천 안 할 거라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무공천을 할 거냐 내지는 무소속 출마하게 내버려 둘 거냐.
1: 그건 아니고.
2: 한동훈 대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서 박민식 공천을 하고 예. 여긴 또 공천 안 할 거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땐 정진석 비서실장 컷오프하고 그냥 공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그러면 정진석 그 전 의원은 뭐 공천을 하든 하든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홍 하남갑의 이홍 후보 이분 공천하면 안 되는 후보입니까?
3: 아니 당연하죠. 그분이 아닙니까?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분이고 거의 뭐 대선 때부터 공천이다. 그림자 수행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무슨 하남에 기반이 있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선거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예, 예. 거기 가가지고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 표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1: 예.
3: 거기가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하고 지금 정치 상황이 다른데 그냥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하는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고요. 거기 뭐 유승민 전 의원부터 여러 사람 거론이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없었고 그 이용으로 내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하남갑 선거 결과는 뭐 지금 예측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1: 예.
3: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윤석열 공천이라는 그런 혐의를 좀 피하기 어려운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1: 예.
3: 어떻게 보면 지금 공주부여 청양도 정진석 안 된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제 정진석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정치적 기반이랄까 잠재력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수도권일수록 더더욱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 경기지사 후보를 뭐 엊그저께서야 경선이 끝났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의 성격을 감안하면 저런 공천하면 안 되는 거죠. 안
4: 저는 만약에 당에서 본선 경쟁력 이야기하고 이용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정진석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비겁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국면을 전환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누구를 세우느냐 문제거든요.
1: 예.
4: 제일 확실한 변화의 이 잣대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 부여 청양의 본선 경쟁력에 정진석 의원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보다 참신한 사람 그리고 윤 어게인이 아니라 전륜의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
1: 예.
4: 이런 사람을 그 지역 출신이든 아니 외부에서 모셔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는 그때 우리가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일제히 반대하기 때문에 확 선명하게 이 사람으로 가기로 했다 하면 그 지역의 표밭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1: 예.
4: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보수세가 강한 우리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새로운 인물 그다음에 반윤 그리고 반계엄 이런 인물들을 꽂는 게 전국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공주 청양에 새로운 인물을 놓고 울산 남갑인가요? 거기도 남갑. 김태유가 아니라 좋은 사람 많고 좋은 분 많이 모셔올 수 있고.
1: 예를 들면 김규식 교수님 같은.
4: 아니 제가 울산까지 저는 송파병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대구 달성도 마찬가지죠. 이진숙은 그러면 경기 계양을로 보내고 아니면 안산으로 보내고 달성 같은 데는 보다 훌륭한 사람. 뭐 이현종 우리 논설위원이라든가. 뭐 대구 출신 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 데려가서 이분으로 모셔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공천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윤 어게인의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갑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1: 뭐 본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4: 그럼요. 찾으면 먹겠습니까?
1: 저희가 지금 말씀 전반적인 건 사실은 그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계속 못하고 있는 당인데 그 결정적인 건 사실 앞서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잖아요.
3: 그렇죠.
1: 지난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가 약간 또 난리가 났어요. 조경태 의원 한마디 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5: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조용히 좀 하이소.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1: 예. 댓글에는 지금 유튜브 댓글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개 땡땡땡판이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댓글들이
3: 아니 앞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예. 이성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게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1: 아.
3: 저런 얘기를 하니까 최고위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상입니다.
1: 아, 아니 그래서
2: 아파요.
3: 아니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런 얘기 그냥 했고 나가서
1: 김우식 교수님 잠깐 토라져 있어도 돼요. 제가 이거 봐드리겠습니다.
4: 아니
1: 아픈 데잖아요.
4: 아니 저는
1: 괜찮아요.
4: 일종의 지식인은 넓은 품으로.
3: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바닥이 바뀌지가 않고.
1: 바닥이 바뀌지 않고.
3: 그 바닥을 믿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게 저런 이제 부산에서 개소식에서 저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고 저는 조경태 의원은 뭐 작심한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갈 때 저런 식의 그 뭐 항의 야유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에서 가라. 장동혁도 가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런 얘기 한 거라고 보고 어제 대구에서는 저런 장면이 혹시 빚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조영 부장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만약 조영 부장이 오셨으면 부의장이 오셨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1: 예.
3: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은 그런 거죠. 지금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당내에 쇄신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100번, 1000번 맞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1: 예.
3: 그런 방향으로 이 책임 문제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뭐 쇄신 변화 이런 가닥이 잡힐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조금 전에 그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까 이제 당원당규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윤리에 이제 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추경호랑 오세훈 후보도 그 기소 재판 중이었는데 그런 예의를 허용해 줘가지고 전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것이다는 말씀을

0: 다시 한번 예. 드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박경준 후보가. 그런데 박경준 후보도 경선 마지막에는 윤호기인 세력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도 선거 캠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을 예.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오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자리에서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부정 윤호기인과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저렇게 일갈한 것은 앞에 그 장동혁 대표 앉아 있었잖아요.
1: 예.
0: 오지마 이렇게 한 거죠. 장동혁도 오지마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에 그런 그 윤호기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도 아마 저 추경호 그 선거사무소를 가는 것 같은데
2: 어제
0: 갔습니다. 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 후보를 장동혁 대표가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면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에 그 윤석열의 게벨스라고 하는 이진수 그 후보도 이제 공천을 줬어요. 그럼 결국은 그 뭐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강성 세력들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이니까
1: 예.
0: 그 세력들까지 모아서 갈 수밖에 없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고육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저 모습이 또 우리 당이 여전히 이 내부 분열로 비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계속 저렇게 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질주하고 있는 이른바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안에서 내전 중이거든요. 그러면
1: 예.
2: 그래서 제가 아까 윤호개인을 넘어서 장어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저 극소수의
1: 예.
2: 이른바 저런 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장동혁을 연호하고 윤석열을 연호하고 부정선거를 연호하는 겁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유언유법한 이 계엄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끌어내려오고 대선에서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런 과거의 흑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려온 게 지금까지 온 거고 그 과정에는 저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거기에 또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지금 장동혁 대표를 얼굴에 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르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 사실상 TK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까지도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제발 좀 뒤로 빠져 있으라고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저 소수의 강경 지지층들을 앞세운 장어개인 세력들의 저는 또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예.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당원들도 좀 희한한데. 근데 연단에 올라가서 그 당원들한테 집에 가라고 하는 조경태 의원도 사실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그 비토 심리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장동혁 대표를 손절한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표를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선 중진 의원들 부산에서 최다선 의원이 그렇게 연단해서 저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것은 전 오히려 무책임하게 보였고
1: 무책임하다.
3: 좀 이렇게 분위기에 걸맞게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좀 부각되게끔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아 저렇게 국민의힘이 단합이 되지 않네 표를 거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더라 가지고 그런 정무적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4: 조경태 의원은
1: 예.
4: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저랬어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연단에서 기억 안 납니까? 그 장동혁 그 후보하고 오히려 이쪽에 이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조경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하고 비슷한 막 삿대질하고 말싸움했었던 그 비슷한 상황이 거꾸로 지금 벌어진 건데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아까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1: 예.
4: 선거 끝나고 이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윤호개인 또 장동혁 대표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를 듣고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

0: 식탁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경기지사 얘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종천 후보 또 누가 나올지 모르고요. 자, 이 주제를 발제하셨으니까
2: 네, 먼저 이기인 총장님께서 후보 뭐 이렇게 제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제 세 개의 당이 이제 후보를 좀 공고하게 결정을 한 상태고 또 만약에 이 양당에서 당선자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최초의 여성 단체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초가 주목되긴 한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 의미를 보태보자면 세 분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리고 보수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던 조홍천 후보, 또 한 명은 민주당이었다가 개혁신당이었다가 이제 막 국민의힘 후보가 된 양양자 후보, 게다가 보수의 어머니 이 추미애 후보까지 보수의 이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중도 보수의 경쟁 대결을 했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1: 예.
2: 어저께 저희가 이따 다루기도 하겠지만 조홍천 후보가 그 주말간에 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인천의 유정복 후보와 오세훈 시장 후보가 받게 되면서 이 야권 어떤 범야권 연대가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전 이 흐름이 개혁신당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이 도대체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되게 좀 의문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3: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조홍천 후보가 그 제안한 거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과거에 뭐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 어울리는 이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선제적인 정치적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반응을 한 거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목소리만 맨날 크고 과격하기만 하지
1: 예.
3: 뭔가 이게 좀 타율이 굉장히 낮아요. 뭔가 실효성 있는 정치를 못합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뭐 SNS 써는 거 보니까 격렬하기만 해요. 그러나 이걸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뭐가 문제인지 설득력 있게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어제 조홍천 의원의 순발력이 좀 빛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게 경기지사 선거에 있어서 구도 변화로 이어질 건가 그건 좀 지켜봐야지요. 일단 여기도 이제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개혁신당으로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지금 당세가 앞서 있거나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인물 면에서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 워낙 당세가 기울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은 선거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구도에 예.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앞서 우리가 이제 윤호개인에서 변하지 않은 국민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개혁신당 정신하고 좀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묘하게 이 선을 타면서 이제 조홍천 후보의 경쟁력이나 혹은 선거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쉽진 않다. 근데 문제는 양양자 후보가 어떤 캠페인을 할까? 과연 여기서 뭐 반도체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좋아요. 본인의 경력상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뭐 대선도 아니고.
1: 예.
3: 근데 여기서 본인이 무슨 그 물론 윤어게인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의 어쨌든 전륜 이런 걸 요구했던 분인데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지가 굉장히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지금 저 경기지사가 이제 그전에는 사실 그 내놓은 선거처럼 비춰졌잖아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1: 예.
4: 근데 좀 재미가 있게 됐고 특히 어쨌든 양양자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개혁신당의 조홍천 후보가 뛰어들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확정이 됐으니까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첫 번째 여론조사의 수치가 일정 정도 이제 스타트가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겠죠. 그러면 조응천과 양양자 후보가 어느 정도 수치가 처음 등장하는지를 보고
1: 예.
4: 같이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3파전으로 계속하면 뭐 100%군 추미애 지사가 당선이 확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 수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일화할 때 단일화가 중요한 그 절대 가치가 되려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단일화가 목매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0: 양양자 후보와 조홍천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둘이 단일화하는 것은 단일화가 절대 가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정치판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양양자 후보 입장에서도 야 내가 조홍철한테 뺏기느냐 단일화는 어떻게든 시간 끌고 안 할 거야. 뭐 조홍철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단일화해서 뺏기느니 뭐 내가 오히려 선명하게 우리 개혁신당의 깃발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1: 그래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지적 어차피 단일화에서도 이기기 힘들다면 일단 우리 당에 선명성 그렇죠. 우리 당의 세력을 네. 넓히는 게 이번 경기도 선거 전략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정치학자인 김근식 교수님의 그렇죠. 주장이신데
0: 제가 볼 때 그 점이 기존의 단일화 국면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1: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당 실무를 맡고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마침 아니,
2: 저희는 뭐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첫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그 수치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예. 거고 어쨌든 첫 여론조사에서 조홍천 후보가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이 정당 간 내지는 후보 간의 의미 있는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유권자 간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홍천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라고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대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연석회의를 어저께 제안했는데 양양자 후보가 지금 빠진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1: 예.
2: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조홍천 후보가 만든 판에 끼고 싶지 않아 혹은 자기가 들러리로 서고 싶지 않아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범야권 유정복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의식에 공감한 이유는 조작해서 특검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인 거고 심각한 이슈인 거고 그게 지방선거라 하더라도 경기도 내지는 서울의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가 그런 정무적 이슈가 좀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자꾸 빠지고 뭔가 개인적인 선거운동만 하고 그 범야권 어떤 이런 정책적 연대에 대해서 본인만 뭐 별도의 도선을 자꾸 타면 글쎄요 보수의 유권자들이 과연 양양자 후보에게 표를 줄까요?
1: 일단 양양자 후보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3: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되짚어볼 게 있냐면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의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조홍천 후보도 사실은 후발 주자로서 저희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이슈를 던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행정가를 뽑는 거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1호 공약도 보니까 그 추미애 후보랑 양양자 후보도 경기도의 GRDP를 그 1억 이상으로 올리겠다, 1억 원 이상 올리겠다. 이게 첫 번째 1호 공약이거든요. 그만큼 지역 경제라든지 민생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를 찾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의 성격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지금 개혁신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토를 보면 사실 내란 정당과의 결별을 얘기 계속 지적해 왔었잖아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기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 정당에 대해서 내란 정당과 이거 사법 내란이라고 이렇게 그 저기 규정을 하셨던데 그 조홍천 후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대를 한다. 이 모습이 과연 그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면에서 오히려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정치 그 사실 지방선거에서 그 주장을 갖고 가면은 유리할 것이다라고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들이 오히려 그 이 지방선거를 맞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양양자 후보가 할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양양자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도체 전문가라든지 경제 전문가 그 이슈로 그 이미지로 계속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4: 뭐 그렇죠. 뭐 그런 어쨌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자리에 빠지면 보수층 눈에 보기에는 아니 보수층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종천이 나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양양자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다는 거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유권자가 아는 게 아니에요.
1: 예.
4: 아는 유권자도 있지만 모르는 유권자도 있어요.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제안한 판에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작은 판단인 것 같고 오히려 가서 그걸 희석시켜버리는 게 저는 맞는 판단인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는 아까 이제 김규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일을 하든 뭘 하든 어려운 선거입니다.
1: 이제 예.
4: 경기도의 유권자 구도라는 게 워낙에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고 이번 선거가 일정하게는 끝나지 않은 심판론의 선거잖아요. 그런 게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후보의 자격을 묻고 있는 선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반도체 산업이 어쩌고 뭐 대안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네, 높아요.
0: 저는 추미애 후보에 대한 그 반감이라고 할까요? 비호감, 특히 중도층에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국민의힘 후보나 개혁신당 후보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하면 조홍천 후보도 사실은 제가 모르긴 해도 뛰어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추미애라고 하는 이 강성 이 보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확정되는 순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선뜻 지지표를 던지기가 아직 좀 머뭇거릴 거예요. 그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가 기왕에 나온 이상 야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경기지사를 하냐. 우리 경기도 1,400만 명의 유권자들 자존심에 이건 먹칠하는 거다. 이런 식의 중도에 좀 일정 정도 확산되어 있는 반추미애 정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말 아름다운 뭐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단일화의 결과가 반윤 예. 요즘은 반계엄 그러면서 혁신 뭐 이런 분위기로 좀 프레임이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에 반대되는 계엄을 반대하고 보수 중도의 혁신과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한 그런 이미지가 맞는 후보가 딱 만들어지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1: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 해볼 만한 싸움이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3: 그러니까 뭐
0: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3: 아니 근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제 시나리오니까 네. 답답할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양양재 후보라든지 우리 조홍천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저 장동혁 그 저 당권파라든지 예, 그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낸 건 상대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 양양재 후보가 본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양양재 후보의 전략은 경제통, 일꾼, 이미지로 하겠다라고 자기도 얘기도 했고 실제로 삼성전자 고졸 출신의 예. 임원 뭐 이런 신화를 가지고 또 경기도가 반도체 도시라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후보 자체로도 흥결이 많아요. 뭐 우리 저희 당에서 탈당했을 때도 사실 뭐 그 보좌관의 성폭력 그걸 무마하다가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됐고
1: 예.
3: 또 창당했다 개혁신당으로 갔다 또 국민의힘으로 갔던 철새 정치인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 당에서 잘 나가다가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그 반명? 뭐 이렇게 뭐 그 윤석열 정치검찰의
0: 비명 행사
3: 이재명 대표 탄압 그거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당에서 공천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 개혁신당으로 간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금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을 하는 장으로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이후에 지선 이후에도 그 보수 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뭐랄까요 여지들이 좀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1: 보수가 재건되기를 바라시는
2: 짧게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요
1: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요 얘기만 계속할 수 없어서
2: 죄송한데 조홍천 후보는 그 민주당에서 나올 때 그 뭐 정치적 입지가 공공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제3당을 선택한 분이고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마구 비판하다가 이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란 정당과의 단일화 뭐 이렇게 정책적 연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1: 예.
2: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홍천 후보가 그 정권을 망라하고 다 등용되었던 인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현정 의원님 예. 송구하지만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발의자 당사자 아니세요?
1: 그거 이따가 저희가
2: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김현정 의원이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조홍천 후보와 양자 후보 이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항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리는 어떤 말씀이라고 들리네요.
1: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저희 다른 주제로
4: 한 마디 짧게
1: 아 잠시만요. 다른 주제 계속 넘어가 달라고 시간 이제 5분 남았어요. 4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시간이 지금 저희가 요 본 방송은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아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 하정우 수석 얘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0: 뭐요 하정우 수석 왜
4: 뭘 어떻게 봐요?
2: 아, 오빠요?
1: 해프닝 있었다 저
2: 오빠 놀라
1: 오빠 네. 그 얘기를
0: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청래가 정청래했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정청래 대표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압니다. 저보다 후배긴 한데. 굉장히 성인적이고 소통 능력이 좋고 사람들한테 친숙해요.
1: 예.
0: 근데 그게 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고가 나는 반드시 터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처럼 품격을 지키지 잘 못,

0: 같아요.
1: 이게 이제 해프닝인지 그냥 뭐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0: 아니 그러니까 심각하지는 않은 거지만 제 여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뛰는데 저런 실수들이 번번이 나올 수밖에 나온다? 없는 저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정청래가 정청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바로 또 이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지했고요.
1: 사과했다.
2: 사실 분위기 띄우려고 한 농담이었는데 어쨌든 아이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과한다라고 이제 대변인 공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의적인 그런 건 없었지만 정말 이 저기 선거에서는 정말 이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3: 네, 아니 당연히 좋지 않죠. 하정우 수석이 일단 내려가는 게 화제였는데 내려가서 손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설구설이잖아요. 게다가 이번엔 당대표까지 함께 내려가가지고 예, 예. 구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저런 게 더 나오면 이거는 정말 선거판에서 악재가 되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로 인해서 무슨 구도가 바뀌었다라고까지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 그 초짜 후보가 내려가서 손털기 같은 실수를 했는데 뭐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품성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어쨌든 보여서는 안 됐던 실책이잖아요.
1: 예.
3: 근데 당대표까지 내려가서 저런 모습을 만듭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선거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머릿속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오빠라는 얘기를 합니까?
4: 그러니까 전 정청래 대표가 오빠라고 해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정우 수석이 아예 무슨 오빠예요 아저씨조가 아니라 오빠 뭐 이러고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 저 이 자체도 되게 좀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사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을 맞췄습니다. 8살이라고 하는 그 1학년 아이한테 오빠라고 한 건 대단히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1: 예.
4: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똑같은 사과문을 똑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 문장이. 이건 말을 맞추고 사과를 한 건데 이게 과연 맞느냐.
1: 진정성이 없다.
4: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8살 아이한테 오빠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1: 예.
4: 주진우 의원이 올렸지만 어떤 경찰관이 동료한테 오빠라고 강요했다가 징계를 당했는데 그게 부당해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패소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빠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사과가 아니라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건 둘 다 지금 잘못인 것 같고 하정우 수석한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뭔가 문제적인 발언 내지는 기조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일 텐데 부산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근데 그게 아닌 점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부산 유권자들도 좀 적지 않게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과거에 그 정동영 당시 당의장의 그 노인 폄훼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나가면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냥 처음에 잽처럼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두면 이게 계속 반복돼 보세요. 제가 볼 때 심상치 않을 거예요. 특히 정청래 대표 예. 정말 조심해야 될
1: 조심해야 거예요.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방이 이제 한 3, 40초 남았는데 조작기소 특검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본방에서 살짝 언급은 하고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20초로 정리해 주십시오. 발제만. 김우식 교수님.
0: 그 여당이 잘 나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고 해도 네. 정도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죠? 그건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면 야당을 우습게 보는 건 좋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당을 무시하는 건 좋아요. 왜 국민을 무시합니까? 야당을 경멸하는 건 좋아요. 왜 국민까지 경멸합니까? 이런 짓은 정치판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20초 됐습니까?
1: 예. 35초 썼는데 괜찮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는 유튜브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TV.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1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1: 레노.
13: 네, 저희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7: 당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라. 시간을 지켜라. 내면의 삶을 살찌워라. 지나친 소음은 피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귀에 담아라. 가능한 한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걸어라. 전화기는 꺼두어라. 규칙적으로 일하라. 책 속 이야기, 글을 쓴다는 것에 나오는 제인 캐논의 이야기입니다.
18: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이제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강원 지역의 강수도 오늘 오전에 종료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한결 더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8.1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19도, 광주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더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보다 좀 더 따뜻하겠습니다.
19: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친척 중 누군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된다거나 뭐 친한 친구가 제법 긴 유학길에 오를 때면요, 아쉽고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약간의 희망 같은 게 생겨날 때가 있죠. 낯설고 먼 나라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믿는 구석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니까 말이죠. 평소 같으면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을 텐데 믿는 구석이 생기면 조금 더 용감해지죠. 굳이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턱 놓이는 거, 그런 게 바로 믿는 구석일 텐데요. 자,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또는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어떤 건지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입주 130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